0: 생남초 디링기 최진군대 나온 거 주셔야기 최진 당부티니 류식감도 동급 논주 대다 미쇼 지급에 걸치 니차 계급 최대 대단 우윤 행간기 닮아타 집어 준우 로중제 샤게베서 동초도 캡자 챕타 초도나 랑게키 로접게타 대연기 중미추 샤게고 착세디 망토 조에 남바고무타 집어타 준우 로중 샤게고 착세디 용률 파유 지대 유시 초도나 우주 제바다나 랑게키 로접게타 대연기 중미추 샤게고 착세디 계자 주주사 시심부타 로추민기 치버 류시게고 차세디 게제 솜차 추심바 로추네 로추뜬파기 치버 탄슈누 루춘게고 차세디 게제 듄차 구신유 총게기 치버 탄슈누 루춘게고 차세 종마와타 총습기 치버 탄슈누 루춘게고 차세 교뇨 파시유 심주 당은 바 제바다는 제로니도 숨주로 립드 랑게키 미탈메트 지체 체레게와타 샤게고 차세디 gaja chukju renga cha sum sin su yub tindaj kweshal.
1: Anle lis lisi, ta rangge ki lo jobge yen ki chungmi chwe ne shubi na ta sha gyakwa chak zay di gaja ju chu cha si zam simbata ta nan zu jilu nyedon sum ju lo libe gubla rangge ki mi thar me chwe liya ji che che le gyabata sha gyakwa chak zay di gaja chukju renga cha sum sin su yub ten nan dwaan.
0: La rishal.
1: Ta nan zu yin le lubi di ta yin ri ta zay shu ngwa ne shubi ne tini nige ki ten ne shubi na lu shi di
0: 切了给我也加过差不多呢也能够全部是哪有的怎么但对于云端的陆端起色度那样他也没呢切了一趟团别规矩那样的时候我们也开始不是那么多了当然是下了到底一年来却对南溃吧西北呢切了一趟团别国内绿皮机车杨都东亚里呢杨安那做恐怕人质机咋对这种学过呀听这些的话呢是咋到底在杨都东为密切的一年来
1: 到我出个哪里呀明年几次给家家那年家家举牌杨都东局的中世菜坛全部顶着起这些了那是到我这里一年来几个年年洗牌了呀杨都东也的杨都东做几次杨都东为陆东给女子顶着起这些说哪些了那是那是到几次杨都东对一年来的呀了前天给城西顶着学习是吧了
0: 当然这些了
1: 几次杨都东别个不一样当然做迷茫我这个提提给他有些心麻烦了
0: 是是
1: 但前的农作
0: 人家不差不一面的他肯定是在当时在无云了那是他的一年来苏里给天天给把菜节呀给菜是三不月不停的其实多了那是他的一年来一年来学会呢BMI三十多他的一年来给人给绿皮几菜给短暂的这速度多了到绿皮几菜给短暂的一年来绿皮几菜了呀几个卡岁月不停要是不人菜了呀米卡岁月不停一了呀但怕出个人几菜节俺特别长个的一不
1: 那是那是，
0: 特别查查这徐斌呢，表面给吕布记载的几个出租摊，当能先说不认菜的，也阿里面警察出来我听这几笔呢，看人给这边搞了一年来，出租局警察出来我姐姐，俺第一年来吕布记载短暂给，哈拉你说这送菜，西西咱们来个不晓得多少了，
1: 学长了。
0: 第一天的水平呢，建设苏瑞村的路径给学到北京杂装面岗给工资宣布漳州陶艺我这南北西北呢，吕布记载给端场的交接呢，你说这批牌的赢不赢呢？让云店给开工赢不起他，你说这批呢，你说这批牌的赢呢？他几场会开工赢不？
1: 那是，
0: 开设吕布记载给端场的，你说这批来给不赢呢？俺那样看人给，但绿色感度等特别赢的，第一天了呀，让吃到几百个呀，停车给穿过去端南下了。
1: 那是那是。 在人家给吕布看了水不能行BMI给端场的所谓机车摊所谓人才的个别接力呀端场的代表人呢他就给你你说这批盘军电进不是完了你说这批呢你说这批盘机车别开工人吧然后开始你说这批呢改变呢他给人家你把都是你给吕布机车的存在机的刚过是那样了呀吃得别无呀

베고르기 잠주 망도 비네 틸레 민자 제니 지로 체동 계기 주민 구로 바르도 준비 소각자 체니 리부세와 인라 슝티라 라모커이 경외 피규르마와 따와 신도 세볼 거 유버시 라모커이 경외 피규르마와 지르 라모커 진로 세르시 티니 더르웨 원기 지 카상웨 체르기 나바 덴비 피규르마와 인라 라모코다 더르웨 니가 피규라 이치나 오연양 콩니기 피규 지실라 제게 주민 저와디 라모커이 피규 리베 정중기 코요타 제토기 주주기 경외 피규 쪽이 니부조 듄켄 두바냐바디 티야 라모커이 피규마와 시제 댄스니 유버시 댄스 당보디 제비 셰쿠이 지바타 되니 교도 왕부시구나 왕부디 피워타 마괴와샤나 냠주구 유베 튜이 댄스니브니 경외라 제네 중괴 균도디 동규 지메 균진치 돕지바이 라모커이 댄스 티다나 경외 강시 기베 지수 균도 침보구에네 봄보 균나 디르제 균도 기베 치르베 침보야 봄보 임버니 대달 치르 망부르 림기 균도 중내 기회 피규르 중화디 임버시 더웨이 머중배 원도 라모커이 피규르마와 쇼겐 치부된라 더웨이기 피규르 슝로 비웨 제수 라모커이 슝로디 로줄 학점라 제시 춘제 팀에 원양 더웨이기 피규르마와 라모커이 피규르마와 탄 자웨 규디 리베 게브디 메베 제로 책동 굽게 류 제수 자르맹기 기문 리바와 웨스맹기 최달라 데네 기회라 기베 지네 토베 균도 규디 Rikyu Chime Gyunzin Chime Tupji Drogbe Pardu Derwengi Pigyu Mawa Zhenjin Milam Nyinba Xiebe Zhelong Cepjin Chungxin Tana Derweng Rengigyan Cime Du Lamke Rinlugi Chosu Kowashi Weismengi Dawati Kwa Dewar Xena Galegi Wangi Geba Guru Sungwe Genpo Xigla Cuna Geba Guru Dugbe Kechu Di Donggyu Jimar Gyunzin Chido Jukmi Tupjibe Tunyi Tine Sung Tasu Lamke Yi Pigyu Mawa Di Lugyu Karte Dingne Chir Pyubar Zila 이나 라모커이 계지 매배 속자라 심초 집에 레드기 수치외 주탄 라모커 진로기 체력이 남부 덴배 피규르마외 권의 앙타부티 케밀레와 치미롱 지 송부지 제로체동 계기 주영알로 라모커이 계지 덴배 속자기 정중 루규 방부탕부티 바르도 주네 제로체동 계기 유승이로 양태비 방부니바 바르도 주부시 피규르마와레 라모커이 깨문식 베테라 시작배 체제 침부 신신이 계지 매배 속자기 리기와 티니 콩텐 탕보르 부즈니 첩젠탕 두미젠 루직젠 제 대젠 숨도 고여신 류니 속자기 리기와 티니 콩수균기 따와레 게디 류니 속자기 리기급 톰덴 속자탕 민호즈 속자니 류니 속자레 칠가와시 콩 속자라 리기와 츠니 수단기 체리바 커일핀 레니이 지신기 포뮤 케주 리스가웨 제지당 자와 정중당의 균도 진보 댐비 깨물라 진보달 리가웨 말라시 차고시 라모케 차웨 좀제티 호랑 초웨 급수 틴제 털겹 친보 미중화디 미남기 공기 심주라 대연이 친보식 댐바 미상보시 타나 공기 로교와 보핀타 공기 레로바 주위 이양 라모케 슝로라 제수 이란 지기 맵시 주위 이라 라모코의 계지 맵에 속자기 심주라 쪼나 유발레 라모코의 피규르마와라 가나 부자미야 지기미 주위 이이 정이기 직순차의 태기 슈긴을 떼네 라모코 오자 침부를 떼버시 라모코 우유신 폼비 소외 튕기 심부를 떼 게드 보핑기 로교마 채나 콘세리라 심주 치다 메바 마세 초내 지부디 대외 가오시지 지로 책동이기 좁게 류기 메소 라모코 이 미니 롱월 교진 서두 내면소 탐제 폼을 떼 구입해 급디디 라모코 이 셰부탕 코니니 이 신지 수퍼비 특기 공기 슝줍 채무 계지 매배 속자 시비 죽대 방분이가 잠버시 제로 체동 기기니 서굴류 다와 중립에 체뉴 삽게니 라모커 공 빨리네 구즈대바타 공기 김장 우유배 긴기 우유비 주룩다 투르스식 레디 투르도 배버시 롱아 이지수 공기 투르스 신식도 내배버타 팅산 라모커이 방수 강도 유미 수익양 신기 매버시

0: 생남초 참대례드 드링기 천재낭세 주민낭 구지 수비 낭된 창모 수신비
1: 텐디리 쟁키 십시 천군낭케 부산 점두라탕 어든지라탕 좀지탕 이유낭케 논좀라지 남링게 내양 줄리 전세신낭 와닝 타분에 도전나 쇼인 텐게 시대자고
0: 남링게 수대자고

동 개추 떼딩지에네 개지 담아 시 방다타 샴비 멘타 차고르 대추 태견 숨소 나위 녹수 냠밤에 배전쟁기 같은 전투 디게 모여 참아 용구 송종 게마 그틴제니 개설도 무튀기 제결 효신다 장면 향내 만주발띠 닌음아 쿠르베 챔시기 때문으로 숨어 부티 게무 윤세니다 니란제 꾀발 배추 뒤지다 라브랑가보 스르죠 현양 차상카 소네 제슈 닐린 습게 제직 대치 게치 심지투 게티기 포제 징급 니란다 다오 김줍 숨죽 꼴제 꾀발 다존다 게치 때딩 현패질 샤구 삼숨당 류겐제 상의 심미 중심 뼈요 구법 주외 초지에 소 룽교기 삽주를 염챔바 나조 독장 샴피 규급 내란에 갸스르 증규 라샤 뼈리 식당 속샤 열로 규부마 낙부르 모디 즉시임에 메토 깡고르체바식 여바 디신큔 다운 남내 장 고남 종도 카사르 샤다기 균바당 속샤 고두 열로 그나 잠상기 체바 신중당 제 내주 규지 칼러 등어 달체라 단남장 부제 재미도 직내 규징 민 셴만 남수양 뼈요 차신 구법 마주싱 샤규 삼소 신중 제밤 용규 체바 마세 디급 샴빌라 내랑 오마테웨 견따바 숨주장의 최내 민대 깨 먹여버 직당 마폭바 직 다 마폭바 니당 다 먼침바 직점 마도 대주 내랑 오요 상매 차튼 내포 샤다기 처지 비필 중하다 딘중 방다양 내란주 겐네 당뒤기 종수 매종 흉기 치바 둥마 경이 롱마르제 나 야르부 슈유뜻 방다 앙기 당부당 니버 시버 주버 둥버 제강 내란주를 토바 마세 디급 다상 도진 놀부 대차룽 다장면 앙 당부양 디게 다오 저유 검사와 노부빈다다 앙니버 디게 다체 폴라와 청완 덴진 추 앙 당부 청완 덴진 태 앙 당부 노부빈다 제수 중성신 예란르 장메 나바탕 주 듬버 태기 종아바지 중원래 예란 오마라 하장키 앙네 토와식 마중중 앙장 공세 코장네 현지메바르 위장기 다상바 지유 촉바라 당 오마 맥뚱기 토네 겸니레 유주 수소지 떼네 메베 더지 당이 제바다 멘다 차고르라 니랑 오메 짱 떼네 마포카라 다오양 범미 꾼신 니네 포송와 태양 안 뚱버당 죽지바 마도 마충와레 신 방다타 샴비 다소 당부시하다 련신 신양 니랑 오요나 갸푸 호소 카페 아자르소 태위 총매 청매 돈이 산된 계급 침부를 뛰용기 법라띵 류기 남규르당 나기 마주 이기 철구제 망부 촉발을 원농매규 점 중화마세 고랑양 딩튜기 중화짐규 디당면자왈 디튜 랑주 매도 신뢰기 장단 잘신 교제기 릴랑 장바 매매점 교발띵 계직규기 매샤르가시기 루사르시기 칠라 급시 라세 슌노 메토레 차두 칩진 천진 롱쇼 심이레 격바 척지 총구르 남케 까초당 제베 미글레 데몬 뛴싱 힐레 뒤지루 체중 시 루림바다 현양 산데 멸람 치미 근투 개원 옆세 칩주르투 젠친 견차 점니 예샤 균급당 야수르 지급 중급 제규 체두 소장 라세 치바 포무가리 뿜뿌 댄서 두린 참원라 슈워인 두린 세중 구십 디니 개사 탕기 메또레 차라 지소 위장 규기 맨샤나 제차기 뛰지 마웨 유다 딱샤남 젠듀기 시딘도 치바식 중 디급 근사 저시 특진 링토 끄진 숨딘 도치청 침보 다기 진진 자외 신이 롭사 년차 디니 십범 대피 중세 년주 시계 유네 내주 조르와 띵 섬슈 슈틴 당자
电修水的表面都接着我西北侧中

수당 뜬톱지 바로와 제지 틴수 면람 진지기 멍미 야술 지켜블랑 고 론니 순발 뛰네 조규 중급 중급 제규 뒤 통마르 디게 따바남당 현지 고자 균네 메샴당자 제규 뷰와다 주도 야술 남당 현지 다샴계급 팅튜당 면자와 퐁이 지르마도 흉네 차다르 낭름 민두바띠 삼지 차튜 네포기 빠냠당지 미망 촉발 폭탈을 낸도 용촉받아 양 로직 민다 마포지 다 동야 쇼와띠 퐁민남라 다르 주급 대풍기 십도 입 되거바소 탱을장로 죽지배튜 제규 뷰와당 면자외 상해 나소 중심 사바 로띠낭 남규 재명 공만 딱부 침뷰 주기 주변투 다비 진진 자외 신이 거진 숨된 도치층 변진 롭산 변된 이시 비진 계급 침부로 진 진규 슬기 거의 조발띠 강정은 추시기 제부 간된 시티 진바 이띠니 노미한 나원 추짐다 부슈 류 안편제 라뷰 남니다 텐두 미치 거진 진 공변지다 딩이장 这是 전부 집규급 도치창 변진 탐지 김바를 며칠 뒤니네 심중 샵된투 면제 구순 독딘 점상 도체 뒤다 상규 육뒤 신제 참말 타고서 나조하기 땅지 죽지다 제륜 소용라 멍숨다 상가지 군기 효리제 뷰월제도 공도 행계기 세나와 뒤니 뷰기 중법부 착진 도린 댄진 변조 기장바탕 진행 빈조 라지 좀리 겐코 난싱 빈종 메마 비준 큰네 비준 난외 남타르 차지 급시외 미접기 중어 주바 수미 담기 주무 시차와 편얼기 벽에 롱팅기 개주 당 튐바라 좀지 원참단 자네 양뒤 슈바티 류 니숨바티시 센트럴 행게 띵디 리젠 퓨스마인 리젠 제주 당 지주 난케니 선남 제시라다 십실 천괴바니 계산 주가라지 텔레망외 난뒤 센트유나 주지 진지시배 APP를 두고 나로 휴교당지 행계 휴대자고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판다니 비친키 추즈 종니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세모블링게 공감사 샴라 제스니 까망에 생규르 년전 휴인 제제 주니 란존초 등위기 수지 왕준정케 종 등위 균례 원연 관계 전도 조정 당시 지제 수지 시진핑의 남위 가급 개진기 공통 로종 년된 제디 Rangyuan chong ki jidi tingi le tuyo nyen shu senpa tan chabji, jimen zonan lenken guji nong shi. Nyo lyo na, Rangyuan ki sadyu tunggung ki lekshar shi ne, so ca ma la chen ten suwa tan, tuyo le kochi guji pli gyuro, sadyu ten ten zhok le chakda doba che chen ne, su yun ki jaya tuyo le chogyu rinpo chi gyuro guji tang di, sadyu jen yon ti rin tang ngomba tan, chong sep cho yon ne ta jie tong gyuro guji, xin zho mang so ki yung bap ten piyo nga pa gyuro guji chin yub shi, nye don jami zang lu lun ju para, Rangjong ki zhiya soza qi zhe, gozhang chezo chukye chu si ne, ye yung ki gyaja sum so chu simba tang. Xie tong ce gozhang chezo gyada ngam chu simba. Caksha tang, woma, ziba qi ki tunbap ka so soro, zhuan chezo ni zheng ni tang, zhuan chezo ju gu, zhuan chok tong zhe sin yu shi. Zhe zhe zhu ni, Rangjong ki lu zhe zhen cuo gop ju shiba tang, mi li su gyun lu zhe zhen cuo gop chuk bie zhen dur nang se di. Mi nga zhi, lan ju bolu zhen dur ngan su go chuba tang. 级别切除干果的针度样能不能总图特度的切不是切除干果针度呢发财入卡及入民登记无助了南昌体安唐不上有事你有留呢让中期社会团重建人别级别娘些错吧那技术准心不当对呢中央期重控用了级别切列这些崩卡没别东西感觉大家起不出三级批准路线团迷你及忙些车不动切的别不亚村些别娘上 강례응응바르체신입시 金用其人卡车阵铁墩的墩层巴塘车子列地坐卧了车马及铁墩车别恰似一堂建筑王女庄当所乘阶堂村民车阵车座切动墩阶墩墩阶堂咱们打住车局了组织车不是三个月七日九年结合车阵地堂五年的西道车不是呢他把了让阶级结合级中年车队恩国村村别墩区俺家墩墩阶墩层巴塘罗马军队各地当局 别定区及各级女巴按些特殊情形三个月民族部的西道七八七呢现在级别在九年内在九州人拍了年间呢里面车动都为七年内都做错行没培训期间三百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吨 사규베 시도 제벌시는 진짜 개배 체 좁게네 진짜 구배 체 인수섬 님파라 리제 첩균 체린 표준 되카라 십주 십게 비진토 첩균 지주탄 첩균 체비 창보로 거브린 중기 세도 되티 개용기 신진탄 장교종 총기라 신장 튼기 조주막티 강화 티체라 첩규이마시 제제 주니 유렌기 신진 젤렌시지 소대 여러기 하세 모하모디 탄 카바르규 개간뉴비 매매남주탄 둘의 대자소 태공기 냠레티 추두르 체부시 젤렌시지 티닌키 퇴주 치점라 유렌키 튜미초바시 소대 여러부 조르신규 제유 태공기 냠레라 구디 동주 인시 주시 진의 뒤에 던주니 진의 개배 다듀 파라 팀게기 내비 유미 보친 모르코니 시우디 큐토 곡주 체유배 뉴얼류지 시벤키 탄잠 내비 유미 냠닌 섭치주 대통유 제제 주니 시벤키 변리시기 유린콩 修电 냠니 추위기 침계 내비 유미 추지 정보로 사지 제바티 대공 기미 둔지니 도니 예지 계동 파라망도 등 육시 지지 주니 예멘 흉마 기마군 시기 예멘 호세 장제 전수기 티니 기갑티 샬류 규기 시부부 신진기 흉마 기 유사시라 미미 남추 제군 제배 멍미 숨 기람 도쇼와타 멍미 구르 매균 포 유지 주시 선바불린기 텐기 까망의 선주로 년춘 휴사 샴라 나말린게 네모튜 디가레 군의 구디 체베 리첸 신다 센로
3: 디가르니
4: 헤니
3: 种龙池年轻猎工也见龙池以
4: 落去了爹年错爱蓝的纸
5: 车日了爹年社区规制起
4: 电行的错啊堂
5: 路团的错啊
4: 地地的错啊

민가라이나 랑중기 사지 카지라 체주 개베 뒤지 큰용의 립탕 뒤도나로라 차자르 법에 넘시 양양 튀제 종기낭 추키오탕 개딥충와 상의 디바 상의 개바 상의 티브 속에 랑중뇌지 내둔 체육 유시 미마망조기 세소다 규노르 댄자기 타제 내부송배 체도이나 내두 표기 산에 카기 중고 天国等电价推荐

0: What the dirty?
1: Nos.
2: Nietzsche. Sum. Ara, stein.
0: What's the polar? Who comes now?
3: Oh, who comes now? Oh, Tangan Zilla Zilla. Near one new da. So what's he young? Mungsi de Gedro Yuza. Lunchu toss my ten yon yam in the way. Jumpera, Jong Dalian be ah.
0: Ola, Jong Dalian yon medal.
3: Only?
0: Jamali, your tongue was shivin' the near the onion soup. We have chunim.
3: Hale,
0: Messes, have you?
3: See,
0: you nearly jelly and yet travel tolia. Nisha Kunjung Shaki, the long comiac, Lobs and this new viva.
3: Oh,
0: Bola de Sida. Dinang Yala Suyan and she pongi, Lubjin and Lungjung in the way.
3: Oh,
0: by Yahoo, the jump, you be the Nisha Chatham jumped on a matte.
3: See,
0: the doina. See, nearly zoom down to war, such as
3: hitting you down to this air. Oh.
0: 现在你落住的钱尾巴，他一呢没看你啥玩意没多包了。好嘞，我爹不写债都。哦，自己这。我老爹，大爹谁拿的爹？啊，他昨天俺在家上个这个写的。哦，落不有点那个检查不吧？啊，那他不能拿他个嘞，他给俺爹谁的？哦，这龙过面子没多哎，这俺别个不一样，你也把对呢，same thing
4: 的贴不拿了，贴不拿就占不着了。俺公司，俺公司，伢就阿婆我。大伯了，伢我占拿了。
3: 哟哟婆。伯了，拜拜。哦，婆婆啊。我
4: 呀。
3: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쪽마도
1: 어찌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3: 어
1: 매마셉체 맹강리야 딱제 제가 멋진 비나 옛나저디 도르 쪽마르베 보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3: 시모라니 녜디 제스메 대시다 녜랄시오 디리 나 지리나 륜주치디 보지토죠
1: 어
3: 보디가 내식군 좀 토베 저런 꼬미야디 제중 어주의 제중아
1: 네
3: 부딩 인제
0: 보고라니마 나서 집으시라 하유스기
3: 매 망고서가 유브자 어 드네 저런 고미야 드게기 롭존디 제베질 안내시디 베트 상자 친수스기도 와
1: 오지
3: 제자 드리네 몽라니게 내시 군좀 쓰야기 저런 고미자디 야호 제 제베기는 뭐라게 나서 찾기 요매 마체 명가래 조마르다 우리 돈도 부디 대부채우를 쓰도 안모
1: 오지보
3: 아
1: 다딘 저기 편바 유연나도 나란이게 대부채제 야구채장도 아
3: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얘기하라기대 또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를 싸 어디 로젠리스 도중에
1: 어
3: 인다 뭐
4: 저런 권장기 로젠 센시 나와 그스 쇼구디 디네
3: 오야 꿈 어이 어두스 지 그리 그리 말래 어두스 어두스야 응응 너 어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게라베 뭐 어두스다 어두스
1: 두스를 왜 봐
3: 대부채 오르다 뭐 대부채 쇼
1: 아
3: 쓴띵네 너만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1: 요 어두스 보
3: 아
1: 보가 구유 관여를
3: 아직 이제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글리치 아 아직 이제 말이지? 어 뭐가 아니데 대라게 디스도
1: 우리
3: 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스도 디장도 야 항상 어디 고민다 계속 말이 계속 말이지?
1: 이다 이다
3: 야 어디 지시
4: 우리 고금이
3: 어디 뭐 뭐 뭐라 가르쳐서 어디 뭐 템버스에 다지 어디다 얘 뭐 어디 가르쳐래 배싸서 어디
5: Pola.
3: Osi, amjira.
5: Nebi nyenge le tas chons.
3: Osi.
5: Osi mona kon chashi thobshira do. Tugin ne chashi jwa menti de chune ko mar bel.
3: Amjira. Tisha ngini ni ge ne shi kun jum chia ge zolun gom ya de cha je. Me kyone se yo ma jil.
5: La, ne shi kun jum ge zolun gom ja la.
3: O.
5: Pola kirain. 俺这南下可以跟着呢，车车里也一起难过不嘞？ 내시군 좀 게 저런 검지하세요 텐조.

0: 대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한게 도만도 내수 심플하 조지.
1: 장문소년 아시기 멍대리 이지 차차제 능미소르 라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부 큰이 지금에는.
0: 난지 멍대라 가갸타.
2: 제리라 이치 남고.

0: 저를 가시가 좀세.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받다.
2: 이제 이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치 예공. 대개 롱치 이.
6: 远近龙青年轻脸孔，远近龙青年，他的街上面多的钱，我做个人。远近龙青年轻脸孔，远近龙青年，他的街上面多的钱，我做个人。
5: 街上面多。

0: 연진아
1: 너
0: 땡키 치트기 소알이야 호갸 호갸 로스웰
1: 로스 뎀뎀 쿠르 로스
0: 다 공히는 실롱팅데 카티 규창는 시킴다 망부치 타바토이네 시에디게디 지코유드 삼바 치트 난지데 충드기 찰롱키 남부팅제지 센타미 첸유 샤지 삼산도데
1: 타샹다
0: 디체네 이나는 시 규응치웨키 아 쉬치 아 지체 롱니 티시스스다 제로 아 니보야 제미제로 치비 초부칭칭 토즈이니 미딘토 차승에다
1: 타그장제 샹문에 땅아서 튜저디 치듀리 야지 체자 체비나 그디디 금방안서 다지나미나 저기 록디기 지체팅제 요마시 이네 레가란 시스템난 그 조나티네 베디 칸디브지르바 아니 로젠 트웨브다가 부구다 니볼리아 지 탁좀겨야 이네시 샤바오스 메베 파수디나 치마다 안데 로제 파수 유리지야 디능 신기 다지 디레 지체 신다 통도 망부시라 요르바 저겨야 라소바 당한소 로젠 트웨베지기 티즈 티게나리 이네레 디리 잼지야 공키 롱체디오가 통제 난키 다시 자가 수비 데메베 데반스메
0: 바탕스중에
1: 다른 신동남시베 산데 샬로누장다야기 지체 망부 드발 시즈 상메 아니 간소 로 망부지 잼제비 이네레 지가야메 데브라치 데리야 르트비야
0: 지기 나부치 이제 승금인도스라
1: 지지
0: 지지 오네 부초 망부지게 돈도 충대직 체비는 시스템 나로리아 담제 진지 지자제
1: 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请我们现在 我们是三七土不听这句，草土不生的。
0: 他真是，我们是到南村被接的羊，俺从俺心心拆空个是，俺心空出两个是，俺心羊惨惨，俺决心不提一年三百退休是。
1: 他不是，
0: 但俺说穷退三岁七百个拿落个的，加在加坦白，今代是穷了没对上吧？太阳，我们是只是土公司对上吧？太阳需要接的呢，开始三岁个。他们听着这里啊，可能买不起那的，既然他们也穷不得，可能存都蛮少。看人需不起呢，产农事业的，听人我们的呢，俺说这得不管种，管买吧，怎么买吧，凭什么操办？听着这里啊，俺在马南班，听人呢，三线土吧，水工土吧，见这钱土偏这里啊，俺在哪个多了？
1: 他讲，当俺们去听完以呢，把俺们那邻居给打过来了呀，三线钱土不要买些，看人需不呢？隔天就俺们去拆白套了呀，从俺们兄弟白的开药。但一年听三千下边呢，我们就不会怕么吃。你讲了呀，干不要事，我了呀，不会要事。新年节，你作为那个格斗电视台，跟着听说韩国用过事。但我们就三不是当一段，你妈给打起起单给怕么几个？你可能去女秀、读秀、月菜季。对南姐，我南村即七七大明白，七对给做我的，我南村这懂啊。
0: 是的。
1: 学长，他提领我南村，让你给七对里啊，即陈家七银七银，可个三不提当端姐，昆明天街里啊需要姐了。我南村七中南点别，七差南点别，七对提今年是哪不行呢？提一开朗给妹子姐里啊，即他是伸手是徒步要行。但我南村是随年买给亲戚个给制造一年是，是吧？这么制造，他个人

0: 从沙堆天天团练不到空白动位录制别的人年有个人问着团练太重从过马镇人年有个人年龄说结果卡团练出比不是将啤酒天看给主人选拔马镇期间本中正作年培育查大村别结果行政马赛按照起脚了国一级别开启各工厂从过马镇级别列地团在文州级别协定级银别按照二八图通经堂图库全部切点从古马镇塘团在镇村国营娘们的切点团在皮街塘人把切据了各地当年平中镇座体念着塘列地铁月切入东局银鞋送不是将从军厅去厅长选拔你们听住点各地平中镇座托请俺查到铁东村康西祖年结婚追为陆地从军塘因为面子将追参在所镇南三边起来忙都当地沙堆行桌堂人年所日卡给团在那个泥水塔了开发车就引起送不胜将人年堂有个厅给厅长选拔张小超爷各地贫穷政策省年度人民资助率业绩有个给培育结果变年培育人年堂有个业绩特别动就堂中国贫穷给这些地理级别查到对手切入当年培育有个明显业绩的爬上走出切入动就引起送不胜将马桥隔壁局局长选拔两名给各地贫穷镇座及团在村谷结果得不得不比较谈镇座了修建起来年各孔门两忙往用速度村谷也不前年培育及国业村谷及南年都有影响送不上
1: 这个猎物奶奶区别是这次就是应该记住中华民族集团超过两多队极度点别贫穷企业前三部中西边目的昨天前五天送不谈记录年度人民生率将用其基地系列密码年度不压水给推明他三个别我车从都他三个别三个别我车从都托记录年度人民生率将用其基地系列密码年度不压水给千年托别密码年度别推明些西林托西苏塔塔萨姆南塔奇建筑级别温泉前期年至前年民马基地民马奇切度银别同门森顿塔建筑虽年退为三至前塔退了三百培育建筑起年度塔蓝年起年度二位塔比当地培育基地民马年度别苏龙滚亚年度明年不塔各次切阳各度的密照挂四百托阳三百扩度铁位托位铁墩电不抗力温月记录年度人民女性率将用其十年密码年度不压水及千年突变及推命苏南这些期俺家对七十年缺点里面抗日项目同意不谈第一是不脱车命俺懂俺比喻年入局听教他难受用了可他出租他他突击一个长来的不叫穷习送不离记录年度人民女性率将用其十年密码年度不压水及千年突变及推命赵阳去老周边沙托电送前年三用其实就去年没有不谈中大其余托没啥用啊真的托平中一起实际专业起不所参谋年连他不是名扬略动起的与不是力度忙错了送给起不谈娘娘上部他做了居住起居天年明显明白你都别人他温室时间力度及送不离记录年度人民女性率将用其实的明白年度不压水及千年托片及推命杨江山去俺最送给区别体验米利卡去盲错卓越区别电价咱明白况且极度电别超二将别日故样式日南年个卡最越不谈苦有一恰烟显不卡最越样盲错了刚烟谈国务越期俺从南洋蹲错了小具体同门生对谈跟着其饮食送不离记录年度人民女性率将用其实力密码年度不压水及千年图片去推面平常预期每到去人不堂不是十七年给人年纪出去各自冷通通的月人牌了年个千不月别顶住来自团体所以我做肉脚起高堂团员人为推出感谢咱们去肉脚推出一样人堂请不提忙错了刚刚车队俺去连年电送车不提十七七年来个团员到头穷是送不提
0: 第二个过年年做比赛记得这边才几年年就几年不了跟你别马上差不多他的亚尊西别盲造人心及真度的切割创建人别特度的极度的别行他定期真度难日凶四九着这堂虽用其团结堂作为子女听着不了在罗卡索日前不短期真度了南端卡送去所及归之前不是再用我所罗卡车端堂等于另外四九着这子女真度的这切不堂真是我错强对米利卡给列切不堂盲造的帮我前辈短期切不堂团结也团结三百年就抗联恩巴的教育不是当局认为真都能按唐不投建陆上村民 차가앙탐부터비심규침부터주니에뜸규링디땅게외스로미창미치다미벨레첸잠투주저유치송마시
2: 라니데나
0: 팅급 전유 전둘라 때니 종달타 레슈 융법파와제 용주로 텐겐 자료시 림지 제발시나 림카타 지카기 제고팅 니링아도 잠비와타 대나슈케 망초 메딘체소 숨들레 개유지 수준기락제타 팅럽기 전유 신년바 뇌동락참 소중 제바타 미숨지 뇌동 레슈 투규로 그리체니 망초라 버퍼코치 뇌동 잘학참 융탑 제육시 참도 총기기 마르단 참도 타르게 야춘 시베 지구 흉례 관계를 둔바 장리 준기 레진 안주 지구 테타 신숨례 튼 냠치 띵습 체니 중재 초규 용주로 끄제 동화타 현대 배수 무투 야부 준바 레슈 중라 탄 지규 제체디 망서 주 진도르 나슈 배추 페마토바 지규 인시 숨바시
1: 디글레 우네네 추비세 지세 주니 랑용 종기 류제 전처 급주시부타 미리 수균 류제 전처 급투베 전도키 민아리 렌초 볼류 전도 원스코츠부타 기베 체츠 강코 전토야 남닌 정토 타도 체프리 지체 주닌게 치조 민아리 렌초 볼류 퓨미 속종키 전도나 응아리 루카타 시즈 루카 전도 체신 전레토 초니비 류제베 전도 추부 체프리 민아리 퓨미 키 라초 볼류 응아리 루카키 루미 다와 쪼메 테링 안주 전도 카데니 시즈 루카 리도 루미서 항자 덕점 치기도 안수 전도키 저당제 야구 체내 랑니키 캐춘원 발차 유로와 유지송프리 지체 주진인 킹아조 민아리 란조 볼류 기베 전도 양고 초신 전도 당부티니 시지루카타 낙추루가 임타 타시지루카키 가차 곱주고지 도 둔주둔초 토네 전례 넘버게 유프리 지체 주진인 킹아조 추수주타 감숨저 고속베 기베 치주 강코 전도 양 추지치레 퇴 젠돌 켈람티 용라 제리 축주 유진 젠람티 켈람 나초니 귤라 주 유베 젠람 갸껴타 켄돌 망웨 강고 동켄웨네 뉴시타 저당진 소라 최감 침부티 비프리 기베 제저 강고 동켄 켈 하세 팀 루카치 루미 수남도제 나라 정용 켈르제 젠초나 슈딘 당부인 파유기 첩체네 젠두나 슈규 총원티니 녜폭둔이 나타 루미츠 랑뇌 강유 되네 좀저 야부시 토브체 균이시 송프리 전도 차단님의 참소, 하세 루카지 루미, 던진군조키에, 타니게네, 남자티에, 앙탕불란유프리. 던진군조키에, 하장가부총, 전도낭, 편지성디 탐사체배, 중재장 야구톱총 시승부리.
0: 샴라, 선주도듀카지 쇼인. 니듀, 편종카주키에, 편종 남탕초바타, 냠제토. 하세 공가라 계지 남탕토, 남주제네, 사지신토 규규체. 所以说到这个二面个把他下个队去给这了塞东个这些把所的协助主义有些协助萨巴铁那里他强度说将南空气沿了那么他举别他塞主机卡拉姆拉铁不把他切记人民下个队他塞东气人工超过所的忙边四句忙不拉他切别忙做错得不及这么准有些第六层图你这重点的铁把是边球铁在这了贵别动位结果了军队贵的当年塞东他下个队 从刚新宿团结所从刚习俗他他娘们来切把他接电日脱去了再去切别人空气接着团聚来追回地面不是宁至于过他真都是接来团别真正科技工资他真都是接来团别拉起来罗年八十所天年娘们来切别从刚年再去切切铁三期人空做个月经结果铁进得中年不了毕竟不是你对 他在春节参观区域阶阶段来数多位都做错不是他电梯来数多位都做错才把这只调查修炼去年年切动团结结局贴皮扩展切把他昨年托罗不进罗不进把他春节他创始几年最冷吗提醒来修贴感恩于别民的说 两个出现了明年，空岛区及芒

0: 为了这华强社区企业所有区策略给电话端前辈出对就用了人的前辈的凭着我们社区不听不听华强社区企业所有区出个云人前辈那边的在外人行企业更多重要新州林街人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民 원치 최군단 총중도 미리 튠지 야튼 규비 제팀 쪽대 체벌이 사르구이베 시도 체벌 시그나 중화 미망 지둔 계급기 미리 튠지 야튼 규비 제팀 녀동 제주르 더 튠베 체진이 냉외소 라글엔 따라와타 티니 미리 레든 체군기 람제 두링기 튠닝 덴베 팀주 총재 개진 시그리 제고 비링 야용 미망 튜조기 튠미타 랑경 중치조 체리칸기 심주과 빼맞추 튜링비 뎁식 냠뇽탄 송제체디 리숑키 통내니 미리 튠티기 라글린라 제세제바타 랑경 중 미만 튜조기 튜미 니만 윤덴기 청근치기 시림 주종라 민니 제림 튠제기 터블람탄 편제레와 타사 통기 미만 튜조기 튜미 신제 외이 제림 칠레기 렉자된디 팀용기 통내니 팀루 캡데기 존내라 제세제바 청근치 미만 튜조기 튜미 푸르부 원듀타 샹림베 미만 투조기 투민 남계기 디휘탄 총제 등외라 시속디 년람기 땜규링네 제림기 등인라 세세게버리 조제 년지 총미쇠남 쪽갈라 뇽저 섬무 중심 콩기 투미지 송버창마 년람기 자와샤다 임베 미리 튠디라 제림기 예쇼 윤디 유방에 세버시 중 안수 디규투 퓨리타 예리 퓨리 소리소 망부 챔등앙 냠투 조와지시유 列琴 시지도다라 공부지도지네 튜문토 지도댄베 김시준지인 시에시아바리 생각낸게 변종민진기 튠제 케이인네 香港토 탱탕보로 당샤 샴나티고르키 낭두시자 이시양제란네 렌제소로 호제낸그리
1: 니차라 변종 호가 야르인 신뢰 천재 체육 공시 카탕베 군창 시탐 야탕업주 사서콩가 예지남탄에 워고초디 湖北 어조 华湖业绩南滩的角色可以运真期得的大动起的不了点呢香港土地浪岸当瓦塘铁托呢盆中民间期团在给南内给起的可以呢听汤不当瓦存不是再过被写到琼尔西呢可以呢动瓦西不呢嘎过来供给单动物可追我所提的推电能住你一生养那天眼期运推跟真切他的密塞鱼的周围跟真切当了是瓦塘铁所女人谈托瓦塘推最给浪家中托为我所了就给了参不有不是 我说，二周华湖业绩南滩都较为近，南滩去电价单独亏呢，铁东区的给南列柱施工呢，业绩列柱施工所贴价较为，给南呢我说林巴塘，给南滩业绩我说自己玩去，冷通矩阵，短久加么所给合作用途前呢，我说跟真去三转塘秋队组织去买呢马路轮点前的，坡儿区过儿区塘，搞个周围来去，军队去了前不是。 听的人还是他，二周香港界可以酿制看立图呢，三对机关塔，几个人别说真的呢，可能是被创造这个可以从天坠落的，三对肯定团结，后来七镇把的，特别特朗普西对于不是，新竹林街罗队都让江苏制作用给六九七七九千瓦通知路，估计可团团吃，松动也还怎么新鲜，下面铁锅也能团西不的，但是轮住了呢，林街做我这两个人，你吃了。
0: 三个巴拉郎中中女局局内写到琼瓦的行呢，他来罗队啦郎中说，制作用给老韭菜、秋菜、青瓦、同桌的古局合团他，吃松东也新的，推中巴来也只中阿汤城中西谷帕罗瓦汤，帕在也用给安尼巴来比喻，天呐，吞了汤不汤，你把松巴街汤提前从一汤重新给重美作为老韭菜、秋菜、青瓦同桌的集团吃年冬阿别汤，秋菜、青瓦同桌的西区西别汤吃些冬。 秋菜前往同桌的中西堂吃年冬竹节节所属的生育，城市两元巴拉，年冬初六六对头，人中期六节科举点价点不重新，陆续堂六节菜同样一些，云南前期国内别话他，票据老阿前九阿别陆续科举给人取些账吧，是不是所取来跟卡姐姐准备起，女青年立足前呢，六节人格了，妥当村子女点投票，三个链接，票据的运气。 那位一准早期的第二年，越过了南昌，来临大国宿舍，想了提过去，南端是这，也是杨家兰的连接所，我这能给你。
1: 你吃着几六年多，你学自助了，培养观众给存在七十南昌，培养人为给那位二中在起，一定人类有过的企业家在六在堂，过去别段新旧去各自冲突天，他事儿错不提妥呢。南昌六大企团长所列不存心，南昌天明院呢，曾经六在堂，曾经人类学校宋江杨振杰，他们三不出席前的培养人为给那位二中。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치질라 슈피 비르펜드나 바탕 점니사죠 하라 유베 베게 론지 생겐 행게 구갑사 만남 조사도 모사뜸 규제비 치조리 참아 이제월 갑치 말리 자조교 슈게 변주기 변종기 자샤 하라 야도 제바터 케게 친치 거기 땀니 뜨고 벨로기 지수 마오비 풍주 제바디 규지 슈기 인베 겐겐이 센시 주바슈 묘주 뭐뭐 쿠너리오 제디 변종 사도 샤르주 제니 장제 니슈 친이버 점리 양저 모사르 체위 장람 샤르동 투바디 사투 리투 양사르다 람타 린시 차랑가 도부유비 체갈레 나버 게투네 메게 나세신이 바나 메콜라 슈니 초부 토가라 롭스위 자샤 니워 피바탄 베르조 사투 로모 초양 메콜라 데네 메게 나서 시지르 빈네라 잡을 후니 지주 중네 제르생고 롭스위 퉁고 핀준 롭중다 핀준 베리 냠제 냠네라 라나메비 퉁지 중이바리 리네 시지 장시 쿠르 시엠바탄 람타 리위 네버네 롭스위 자샤 야즈 게바터 폐견 조위 규리나 초베 장람기 튕진 상부 준이버리 초베 장람 샤르동 투바티 로지 톱데로 침바탄 마세 변종고 롭스위 자샤 양은 다더 폐제 용주 군디 쳬보 투이버리 리네 시지 지수기 망기 초아 자제 표준 초소 당여라 변종 사드 자샤카 군디 폐제라 라나메비 제지양 샤유버리 드린들 수르데 레통기 배신 변종 너주 종기 안도종 도르마샹기 롭스위 자샤라 폐제 간다 친유메당 초비 자랑 샤르동 투바디 도마샹기 롭스 잠 마세 짐주당 총일 자샤 망주 레치소 강사지대라 튕지 상부 준유 주거기 땅리 접 규지 슈기 임베 행제츠 센시 유바슈
3: 아 닌통 딱다 글로네 아 닌통 주비기 말에 그때 도마향 롭제 길긴지 아 따상이 말하는 Tak jauh tu orang mu. Oh, tenar malay kalis. Lobjek kiri cewa. Tenen nyentong cukup dulu le, ta nyentong nyikit zangga kerde. Toma yang cungsu dumbi ke na, jurang yang pada nyamdep kiri kacengis. Nyentong nyikit zangga rasa cedong jen ta gompa hiu. Ta tasen rai na amdo zoom mamang cemkang sangga na mamang jisu lelok pa. Tenar zda amdo zoom cerak pugu na ta lobjong cerak pa. Tindra si chigo.
4: Nasi. Ani kira nguna ya amdo zongi da pujo di chik sungro dan. Bina cha cha na talo ina da pyo siwe jingdu dan loo dunju tuyonga kuwa da chobyo jaglam jartun tupne loo nishu tamba kuwa loo jirre duwa la.
3: Reisha.
4: Tanda loo dige na la ya amdo zongi pujo di kandra chungi.
3: Ta nga ma rayna amdo zongra si tongjan. Ta nga ma amdo zongla zikshi duyga na lopso ka cha ching ha chang hien ba. Lakpar jenda na ta zin rukpa mangchuk lan rumzhur ge tog chi tong jina Hachang ge zin rumzhur ge chachin xin ba Ta dindri ziri Ti zali chi tong jina ta nintong yong ye long gong zu ki na Tsobu chak lam Chun Lakpar jenda talo nintong nikhi zar ngay ge loan razga na ta Rumba kongo parsam ge tukur da gyabchur gog da na Ta Jiangma me ki long tong ta Yen shibin zo sa tira la Yang zhulu gong babchuk zu Ta tim babchuk zu di man Ta ngayman rayna ta amdo ne mar ngayag payar ta toma xiang razan rogu na ta nima ching nyingang la mocha chama wu na nima ching nyingang la ngur kiri ta tasin rayna toma xiang le ya yenshpin kirdi la mocha tangchi shichu zik chakcha shichu nyingsan kor tiki ta yar hochi na wundi amdo la ta nyingkor diyang na roya ba tindru jiga jumjir tabdi la punjir tindru zi songori Tan rukpa mangsok la chi gu na lobja ki ki da tazo la sokpi ki toli na nga ma ta lobja la xiang zhang yin da ka lobja tsok shi dungkor tsik sa tu ta yang toma xiang lobja xie ni ta amdo la ligri ta tingsang zhaz gu na chisu nisam ka amdo la digri ta tindru gu na jen do kha xiang ka chenpo songri lobja ki lobso ki toli xie tong jen na ta nindun ra na nga so lobja tsok ti zi du Ta lopje ke pecho na sago dosom ke tole na Ta re jekab gen genlen sam riti na Ina ta gen ka la xiofu cik, yer ka la xiofu cik Ta diga yang ta xiolog la tiso na Ta pio ma nanglog la kuzi tisa tisa kondu Pochi na chiri timi kanji ayo ma ri 다 딘상저스 지 동진은 근칼라 효프 니어리 예칼라 효프 니어리 다른 쇼보리 뉴가모리 다 참말라 양테 디근 겐숨 수주고 돌에는 예캅고 럭결제 응효 농 다 비르진랑 독시정능 송두 하샹간 제조 그렇다 럽직은 소비익 돌에나 다 남주도 마달릭 딘주금 본저송어리
4: 맞세 아니 에 암도 존나 법주 니요 말베 내가 법주
3: 아제 다치 예스빈요리 티탄 기참네 글로리 Nimalana ta zhulu ge chalam ta sar ge zudura ge na am da zon tog la je gore.
4: Mo zhe ba.
3: Din zhe ge nan ba zu ni yore.
4: Ani ane ge na sha che he san le yong ka bu ba ni ma yin na.
3: Zhe zhe zhe.
4: Di cho bi jiang nan de mi du zan ba.
3: Zhe zhe zhe.
4: Ta ni yu zhu xiang xiong nam yor ba.
3: Yor yor.
4: An din zhe yin du zan ba ta kong zu ge zhu ju de de qian bu zhu mi zhe.
3: Ta ha xiang ge de de qian bu zhu ba. Ta ngai ma zhe ge na ta ng su yang am do le ta di 등산 준비 저러와 어 딘지 대제 라살이 온다 다 암돌이 낙셀에 니마직 디그리 낙셀에 다 라살이 니마직 리그리 다 니마닝 암돌이 라사닝 갈거는 니마닝 거그리 다 등산 저거는 다 다른 락파진다는 다 암돌다 낙신이 갈겁다 달롱곤주 간람 디가 요른조고도 디 조결치지 하장가 지도 그렇다 죽춘자 챔보지지 조결치도 와 일단 낙실랩처는 낙실다 라산이 가르켜라 모자 야가다 스바 야가다 속 니조 형람 소치 다치소 숨기스 그때다 하장가 지도 그렇다 배지조지도 챔보 송서도 다 등산 다 고수 고수 세가 저와 데미히다 디가 대소시다 네 추수 숨기스 그러다 진주되는 게 지소리
4: 법주디니 수요체제 아니 암도 종기 다니고 망소 여러 봐
3: 레지
4: 종기 되게 막 레슈 망고스 투비 그러지 봐
3: 다르지 대 레슈 망보스 투버리 다 즉시도 그는 홀로스 가지 그러 봐 자글람 종년 된지 오 대라 레슈 남주인 라이나다 지주근 족반 족피기 나라 속 마도바 롭자 롭제기 나라 마페르바 다 카라 나라 녜제 디니 그 각형 소스 그 어라 어 다 딘졸레나 라나 소스 그 응목 딘주 야포스제 다 다론 락파징게나 다 달롱곤주근

0: kesa namga siyu dagi danana ki tsapshune henge la losa be nang kusu se tang tosing jobwe midi shui henaona kasebo kodebo nyoru semindo
1: ti nyeogu da ajamu de nukchi sa
0: ti kede sa ni do du di se go be yanji jube do ji sung yo do
1: kasu lo ba
0: chiki lume
1: o jebu kananye bu ji sung yo chiki lume mo ji sing tengi jebu yur sa wa nana phuing a gyo gan de gyo min do nge phu ge la luk
0: nu ma si ra nu se na rangi luri nangbu ongzi ge la la min do da gyo nge a sang a lo
1: ongzi ge la min do do gyo ra na a sa lam na ta yo ba
0: ongzi ge la te nge a sang be do
1: ale o be dembe dembe dembe ta ya ra na nu se na ra na ge ge jung zhen mang chan de si ge ni nge ge ge la lo
0: ta ku ji 삼차티도 저버리기미 처음에 둔게 이게 오래 존재 마루 마음쇼 누르 커버주게
1: 대나나베 니 아마락 요바
0: 오
1: 나 중진지야 망차다 저니 녀세불로 니 녀두즈 생강 락바 누 쓰데니 니 쇼기사
0: 어디 오래 니기 누세나 게라 코츠 오래 니라 셰셰당메요
1: 셰셰르당님은데
0: 오나 커츠도
1: 오베 예지 레공 갈아혼조 다드니 던지 시교 개자 마도 자고 뉴고
0: 오다 미겔라 이지 저부 샤모도
1: 오베 오나 오레니 미겐사나 비세 예지 지게 미쳐
0: 데 야오레니 지마 기게사나 비서라 종제 용츠구
1: 닝고달라 마당구제 제제면도
0: 비세 눈주 띠뜻이 쇼도 람사파마라 카바게민도
1: 양거지 여봐
0: 오
1: 아 엄지 중진 뒤다 너니 게라지 네발라 카바균 그쪽에서 체가서 당스고
0: 티 세게만 돼 게라기 카발로도 냠라 쳇다 쳇니 게제 찌찌셔도 누나 티부지겨 게제 찌찌셔도 누나 티부지겨 쳇다 쳇니 고
1: 디거거체 라나 후르다 냠체국에 파마로 롱뇽제랑 하코소 머시코네 비전에서 어떠셨어 민두
0: 다 샤나디소 소소 네팔라 수레군제 마치
1: 당군지시에나 파마더 게라 강서 걸레 겸교 워레체도 장베
0: 수멘베사가
1: 다 파마레 카민도
0: 데
1: 게라레 카민도
0: 데
1: 워레니레 카민도
0: 티니 수르 카요바
1: 니라 칸
0: 콜로
1: 처르돌
0: 콕시
1: 처르도데 디레 고모 카라 모데올라 워레니 뇨자 세사베
0: 나나지라 다부 먹여노 레블레 꾸라 오갸 수용 초베
1: 카스보다 리리우라 오갸 수용 사
0: 제라 다부 먹여노 꾸블로 똑도 시게 반바 니 레블레 꾸라 오갸 수마 소
1: 루테 나 고토 하고 지셰드
0: 그래서 가요 봐
1: 루테 누 초다 파마 강사 루테 고자라 히서라 한도 호나 겨그민도
0: 소소 비서 소소라 라니 럭비 길로 한도 겨셰 가요 봐 우리 파마 신다 차라치는 미주기 우리 무고스기 배우나
1: 배지 합도 먹겠나 비서 가고게 뭐라 매생기 코너서 우게
0: 어인게 양가 싱아 롭진라 니조게 니 게라기냐마 너도 차로 롭진여로 줘비도
1: 다시 내한 거야 저노 오늘 하나 니셔줘
0: 아니 셔마죠
1: 오늘 간디베
0: 냠라 니께 비주셔
1: 나 아마 딘테 쳐서
0: 양 비서 가세기 비기 죄바탕 주미 그 전기 공주 치기
1: 이제 지기 이나라 줘봐 티나 거야 줘서
0: 컨소네
1: 니에바라 라자 토보유 이나 비주 지비 왕차 미슨
0: 왕자 수로 거 받으니 자 알아라 여보 더 눈어 제난 비스 거시기 비기 지제 걸 전기 공주 치기
1: 컨치게
0: 노치기 로제 시바 속속 초고 야야 사주 뒤기 비게라 샤오이나 삼촌
1: 양게라기 시미 지게 좀이 치사게 비서지 이쪽 처음에 주 주민도 인주 초
0: 거취네
1: 니에낭라 시미 메스친
0: 더둥로케나 티레 그에 좌군데 여보
1: 가요 봐
0: 루제 로체

0: 롭제 리뮤 롭제 지자니 튀김은비에
1: 가이드와
0: 롭제 신다 강튀김비에
1: 대단하비에 내수내양 쇼장하러 쇠구비에
0: 다 울마슈 수쇠니구마 내 나와놔니 개빨라라 쇼이
1: 뭐냐 빨라 가슴비에
0: 너 숨기 코디 큐나윤 하 치치 말하나 얼음은비 코디 큐나윤 류제 루쇠레모 텐주또디 두기맨비 스숭기
1: 다 우르나마슈 류제케젠 루쉐케젠 레모케젠 넌저르또 쟤나구나르과
0: 니에 누쿄인데 바라기 코디
1: 하지지체
0: 코디 하지쇼도 추주쉬그샤 티레
1: 뷔
0: 엉지 게이 통주간디 무종지 숭기
1: 니에 바라에 티나나 숭기
0: 당 누치나 우리 적재미나 거보차 두세요봐
1: 적재미는 욕쇼 오랜이 제마 고조다울리니 시얼중나
0: 제쩌베 털이 간디섬노 제마 터도 죽이베
2: 강정 시리 책규
3: 강정 시리 책규
2: 디네 꾸니기 벽이 띵스베 징내러 롱주 치초나
3: 디네 꾸니기 벽이 모차치웨 규제러 뇽르낭초
2: 디가 종친앙키 징내 차지미너 탕 직지 개베 벽이 시리랭웨 강종 시리 칩균 시베레 생이 강정 시리 체규
3: 강정 시리 체규 Sambal hingga gungkamsa, tanda hingga ga sanggu sukbe li chandini pyoga lungti ne guji shubye kangchung shiri chepkyun shibye li chandiri. Nga li chandi zumti tang zogyan shukin si zhungyi. Singe namcho, gyekab ta miri kangyi ya gyunrin chowe nyamnyon so la dine rang rangi kechu tang dienbe soa rikbari yubishin. Pyo la chyo na cha jubi ta ma jubi tu mian tu gyuwa siang ju cheba so Tiu mu mei be ke ju jian ki mi ri rang ki so a ri be ding yu chu xian ne li chu so la ne ke ju dian be mian jie ri bi xi yu so a ri bu ni pe tu ji lu ngun ki lo ga cha ka xian wen ne yu ba jie xi yi chu so su gui yu la ti song de jian ge pe rang ki su ri mian ki ti bu yu to yun dian gong bu chuo ga ga ta ka ji o gen so ta pe du yu kam sum tu pe di lob chung ta sim ju ta chi ba nang ji gyu si ta lang lin zhe mi nyam nyong se zhe so min shu mang bu zan bie pe gi so a ri ba ngar le lak ba tu mu mo yin bie ke ju jian ge guo ne pe ge la na me bu chung pe tu ji zha ta che mo so so a nang tu ri bu di ri bie ne che wa nga ta ge zi nian a dip jor mun ju du ka di 日边的穿我啊是差不多就差日边的其中天南尼偏去进了几点他即偏即创去图这位心意铁定日边的穿我是雷板是吧七八拉日边的先南家强去不是他要能让咱们心里你玩都行过铁定日边的先他个主去吗先呢铁他他这位日边日边的先提恰草我是心卡不是 且在培养起苏阿日不塔自尼起这瓦提亚先他们这位听目们应被开去什么电影的狂里才拿里啊连给去人一年培养培路苏里路林起给人起目瓦拉强苏南德给拉苏培起面塔自西北人内的你肯定是求民国里啊接着区别这部的先出席听听里才拿 培给苏阿日别面子送着过了母体内减速都不拉苏接着区别能听成的三西能够个修应拉强斯南德别拉尼切东古别团去团记了习子学徒冲不他穷为团内打着他苏里各穷样个自他特别他金斯索培给苏军人内卡了特三南 切东古别开始开过了年年冬改名中年老牌习子三年面子康土面子心就掐脸了 ngedong gami chung ni lor phen chung phulu suri lublin thu le gyur ki ta par min si gi ge nang mu tha khong ki lhab ri tha jim su zam chue ha ja mang xing ji gi lo do zum ji ting ma tha phe gi so a ri bie lo we thu bu yi chue le je ba xie ba tha qin ce ka be ne to min ju yi xi ji ba ti ba ka lu ne gi ju su xie ba so min ji gor ki je zo mian bie ne phe gi su gi ri ne gyun xin tha bie na xi yue Da xiang tu zi na li ya, pen jiong, pu lu su ri lu lin ki gi gen qian mo wa gu xun, la qia su nam dop gen la su, pe gi su a ri bie, men zi sung zi guo le jie zhi xu bie nang tun, se na yu xiu. Ni gen la gen zhi xu ge da, pe gi da, men ta, zi xi bie ri ne di ni li ya, ri bie xiong lu gu xi jin si din de, ka zhi xu na.
4: Da di ge ri ne tong zi ni, guo zhe wa zi tin zhi yung de, da nga ran zi ri xiong xi jin si ka ri wa ri sung ruwa. Da... durdu ru shiba ina ta tonzu ni ka jigne de maran zu shibe shung ru shi zin sa zo de juang as
5: ta
4: juang a juang a juang a
5: u xin
4: ha sa chu me lu nang ga yang ji men na xing me sa cha chu xian juang a la da zi zi nan de jing ni yo
5: ha ji maran zu
4: ja ga ge ji xiu ne qian ni xing de sa chu me lu nang ga xian ni ma xia
5: Yes.
4: 자나 그 리슘다 제스라네. 아니 신메 사자죠. 단다지 그래. 그것도 시 시다면 잘지만. 근데 가르친 거라서는 지금 감 말해서 다 대사 전에 빨리 뒤 저거도 침보죠. 봐. 내가 가서 지금 감도 근데 중을 했어야지. 어디 숨도 말해서 수준이 소화를 그때 지 가래 있네. 지금 뭐 가르친 거라서는 말해서 다 직댕감 치워 있는 자. 양지면은 직댕감 중 지중 가르제빈 직댕감 디 두바디 그네 용거라서는 일단 당마 당대하고마 다 고 락바네 마 차로 당인데 직댕감 쓰게 근데 중으로서는 중앙할 때 중으로서 거래 중앙만 쓰게도 털도리마 차와 신도 차와 맨날 알아서 된상하게 전리반에 쓰는 맨날 알아서 두리에 쓰기면 돼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디 실샹이 말았다. 중앙 맞게 돼.
5: 아, 됐어.
4: 직년대 중앙 안에 정벌이 있어. 응. 딱 직년대 중앙 안에 정벌이 있나? 아니, 직년대 얘기하는 거 옆에 뺐나? 뭐 타다. 코 가서 직년대는 정벌 봐.
5: 응.
4: 어. 뺐나? 다 직년시 다 전부 된 거죠. 육사. 뺐나 가서 싸걸라 되죠. 싸걸라 되면은 근데 정벌에서는 뒤 당부도 중앙할 때 정벌이 있어. 응. 뒤순데 싸걸라 되면 옆에 뺐나? 뭐 타다. 베나 신데데 세메 카리네 디 창마 사고는 이게 윤디 티제 대한 창마 카레스네 중앙에 뭐네 정말스 곧 터도 디제 그러고 두 터도 돈나다 중앙 가서게 동어 뭐 간대지 마 끼에와다 끼에가 중요 콜 히로데 멍시로데 어 디스 첸 디제 정도 와 디스는데 말하죠 치료기 아니 베나 말하죠 내세 사고라데 중앙에 두비여나 아니 말하죠 밀 러브티야 사고는네 중앙인데 말은 좀 밀려버리지 조용하네 두버리였어. 조용하네 두버리였어.
5: 네스.
4: 뒤순데 정말 조용하네 두. 나, 네 말은 좀 밀려버리지 조용하네 중요나. 오늘 밀려버리 다 말은 좀 개간나지. 이제 말은 좀 주니로 봐. 뒤놈은 너야디 가르치에 중불했어. 낭로고 중원티제디. 우체를 깨인들 떠네. 아니 낭그 밀려버리 중원티제디. 돈이부터요 말이죠. 배나 먹는 거 제일 좋아 말해. 배나 그런 좀 밀어보는 추가제도 있고 말해. 사과제도 있고 말해. 중화 아니 매매도 줘요 봐.
5: 사춘밀어.
4: 그런 좀 밀어보 줘요 봐.
5: 지.
4: 뭐부터 당마 줘야 돼. 매일 중으로 봐. 시진세 시 뭐부터 해야 돼. 살 때 중으로.
5: 아니
4: 중간 매월 봐. 연식자 돼.
5: 어
4: 아니 디 트레드밀

0: tene nangla la gujo jego amre kanzu bena miso gola kanzen gojo meba katse jige dego amre ba ko duwa tugu tugu tugu tugu jige amre ba duwa tuye khare jego amre juon lung jige amre ah na tengo ko tata jige bore miso ne jero ge ngwa be ne bena kanzu zishin cha cha be ne jige ya che loma die ya ka jige loma pu ya ka loma die dongal loma che che yurem jido ba di khare jego juon den jige 농어대는 구조집이죠. 고 쭈기쭈기쭈기 누워주겠지. 고라 다음 매달봐. 고 지루 대고 아마래. 아랜수 누워버디야. 다소 가르침 면제는 누워줬냐 지금. 그는 아랜수 단다 고 개가 나치스게디 개에디 가르치고 말했잖아. 중도인 아랜수 당부지인데 다 단다 두 번 있나. 로스숨주십주 진사배 누워십주 누구면 누가. 누워주야디. 고 nghela juwa chike ma jingche nima chike lubu thupte ala juwa juwa yate ni marwa
1: maari khali
0: juwa tato karche ne juwa arwa ting tonto sama nga na chike lungu juwa yate ni juwa arwa di sungde juwa di thuksa tishe jima di sungde nga na chike me loba ta naza chungba yina ko nanglo juwa di ke tonyum kwa ma ko sosu laga di ta sosu mangni di takta chile di takta changmi di ane juwa di pena yana me shuk chita yana sa shuk chita yana chui mangda chui shuk chita kulmibadi juwaji tegu arwa di sungdi sobo la ane matewa nangzui mangbo chungwa nada sikirwa ko sonarwa to ona di juwaji jayadi kandra chayani ko tonyomba soyogarwa silabayi na ko yaa yaa chiriyogi me me sungurwa nazu naza manju chukurwa me diya kanya chungurwa zani yaa chiriyogi ji genkabni kiwe bena zazishin So, then Minju, Mangojorva, then Sato Seal, Tasatu Mayor, and Satishin Mayor, and Shingi Mayota, Tijeti, T. Pansanaya, Sishin Tijetila, Jumashi Junior.
1: Venus.
0: Mashita Juan and the Tubari, in the Mobile Tangle, Juma, Chikuchiki, Dewa Marco, Ben Kajik, Juma Meshejo, Kajik Juma Chushejo, Mobile, Kajik Juma, T. Lungshejo, in the Mobile Tangle, Mental Tangle.
1: Yes.
0: This one. 코 치료기 아니 빼나 말하는지 밀미 속을 중앙 빼나 말하는지 다 서준이 뒤야 숙체로진 아니 마대어 용도 치료기 그 서준이기 갑대디 가려서는 중앙에 메레도가 거의 있는 게 그 서준이들 정으로 와 메디 저러 와 치료기 중앙 저시에 지어 덕저 뭐부터 이제 가르세요. 아니 그 마 그 서주디 마 육중사 어 나 딘저기 직신디 케제 아니 그 맨저지고 봐 디스는데 제료기 그 말한 정말 보이 중앙만 해줘 난 그 밀러부디 중앙만 해줘 집어져 디 중앙만 된 님들만 그 돈이 매매 내걸라 야 제료기 중앙디 중앙시에 주주 뭐부디 되겠네 아니 서부디 미서부 아니 중앙디 님들지 답시 디스는데 그 딘데르 그거다. 그 순데 다들라 그 생리도 등부시라요. 봐.
1: 다스.
0: 시진서 줘 봐.
1: 시지.
0: 그 직선 딘데르 스테네 게임 거.
2: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모주기 처뷰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에지 야게다 버와 내 생기 진내 생긴디 내버도 솔린도 가네 렘바도 첩지도 미리 정이 진내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4: 저번에 또 조이 만자 그 그거기 링키 살게 보고 조이 만자다 종대 수수수 넘어네 민나 마음 붙인도 상진도 못다 쓰다니까 기능이 디디 지시도 제외이 그메디 니가 긴낭 닝기 땅미 갭디기 주족기 게 중당 줄루 당 르니 당 벤조 당다 무슨 마음부터 정근도 미르디 니가 기 르니기 무세기 제주지 양 통근도
5: 여기 다는 건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다저레 마세가 땅 알아도 시에 샤브디 하장 그 표송 속고 여기 로가 갸조레스 디 집도 잡았다 여기 링데디 가라에서는 규링구 때 로규링구 임바
2: 계속 kunila ngomba mebe siri gi duzi che
6: sembo lingge tanda lingge ge sen sim bi ni pe gi so a ri be men ji sung ji guo le pen jong pu lu su ri lu ling ki gi gen che mu wa la cha su nam do ge la su je ji xu be nang tuen de ji mu tu ne zhe ba se ra na
7: en ge la da di di shi duan ran zhi pe we so a ri be na li ya ni long chi pe gen sa shi duan
0: no no
7: long chi pe gen sa di class wo zhe ge la
0: da di ta nan de din ne de gen xu be di re 중앙아 단다 고시 신구 주단디 중앙아디 제시 좀 걸죠.
7: 나스.
0: 다 있는 거란지 중앙아 쓰게디 당무부터다기 중시선이라 무부터다 중시디 중앙으로 봐. 다 미소 구경랑 거란지 제시 좀디 소리고 아니 룽지 백에서 제시 좀 그래.
7: 아. 룽지. 미소가.
0: 다 룽디 중앙 룽지야. 제바디 중앙 맹캄들 매.
7: 맹캄.
0: 아.
7: 매.
0: 매
7: 롱체 매체
0: 어 다디네 백연스게 디 서준이시야
7: 서준
0: 서다 추 중앙서다 추 던전이 님보
7: 서주
0: 중앙서다 다 중앙 던전을 가려 가려서는 캐주 중앙 롱스게 대기니 쉬우성아 꼭 고주 그랬어
7: 고기
0: 어 디는 그런지 중앙 매디 조역 차들
7: 최
0: 동물 뭐 간대지 있네 조여주와 말해
7: 시
0: 배는 그래도 지루한 거 간대지는 맨날 밀 속을래 조여지도가 조여요 봐. 그 조역 세신 이제 좋아 봐.
7: 뒤는
0: 이제 타다로 조여줘 봐. 뒤는 추디 연식 자질. 나 계시 추디면은 뭐부터 타다 식주. 독도 제요 말이다. 연식면은 처음 말 봐. 뒤는 이제 종합 느끼고 봐. 다 뒤는 사디 다 시주에 들어서.
7: 동어
0: 독도 제 시지와 말해 맨날 추디 추 뒤에 그게 시지와 말해 고 말한 줄 사디시 말해 다음에 사다 추디로 조용 차요 말해 도준이 다 정문서 그래 말한 줄 다 시위 차질 고 조용 말해 고 티브도 조용 봐 롱디 거지로 봐
7: 거지
0: 뒤는 남과 좋았다
7: 남과
0: 남과 때 동배랑 시들
7: 뺀 동배라
0: 고 지금 뭐 간대지 뭐 있네 섭소 차지와 말해. 낭 낭들 확동 차지. 똥바지. 늘은 낭가슬라 버. 간선고 세력은 말하는 남 낭가스게디 똥바인데 들디에니 다 민다샤 버 봐. 디제디 디제디 매베슈라. 중앙아 디제 매베슈라. 뭐부터 두고 말했어. 맨날 뒤젠 뒤 중중 말한지 미기 마신베 맨날 뒤 중중 지네. 거의 중앙을 땐 두고 그랬어. 중앙아디 매나 간절히 있는 뭐 뒤에 성주 그린 두 개가 말했어. 그 네가 나한테 줘.
7: 뒤에 참고고 싶어.
0: 뒤에 참고. 대성주 땅 말한 좀 미스 서버강 러깅도 안 가르 좀 버렸잖아. 중앙 아스 뒤에 중고 말해. 근 랑기 맷 축제 자샤. 랑기 사 축제 자샤. 랑기 추 축제 자샤. 양나 맷 축중 자샤. 독스 뒤에 중고 말해. 좀선 가르서 러버 있나. 밀 러버디 러스민 된 총으로 봐. 그 뭐를 찾지? 샘미 펜베 차지자. 안 샘기 차지. 닐데네. 명아라서 있는지 뺀나. 데 러디스미 있으면도가. 러버데 단 샘바지 부스야 차샤베. 그 미즈게데 니네 초버 봐. 뺀나 저런 거 뭐 사도리 차스게 돈도 샘미 펜부 장도 봐. 그래 좀 미 더 속자 돈도 그 샘진이 뭐여 그러 봐. 대송도 미 러버데 러심 니네 초버 있어. 뭐 샘미 펜베 차지데 샘네 샘스차. 샘기 차체 니 중으로 와. 대성도다 샘디다 러버터도 니 저와시 보여 그래서. 밀러버디 니네 중으로 와. 대 샘다 펜분이네. 대성도 샘네 가려운 거라서나. 아니 샘라 뉴먼 바체는 그 나라라. 미 샘세게 될라. 다 저를 수 초로 용디 가려라서나. 능주들 되자. 시다.
7: 디모.
0: 디모. 시드 샘게 능주 다 라고 지뢰도가 그 숨나 다 신다 샘디는 뭐 담면도 여르데 이내 공은 좀 지라고 지네 숨숨으로 봐 다 대숭도 말한 저 여자석에 되는 가려운 거라 했잖아 말한 저 접어 줘 말 밀어 떠봐
7: 지 대비체 먹나
0: 가려 있네 군객 샘지 샘을 찾아줘 봐 뒤네 가려운 거라 했잖아 룽디 룽디도 던져 니 젠디 그 중원 룽디에 걸려져 semdi dhapa diya gwaajyog chachay na, o donzi nyi la, nyambu la, yani lungsa taja, o jayindi. Da dine, shidan duga, shidan, hongru, paru bula yaga chungna, ani,
7: sasigsa,
0: an tongba mawa cha, chwe jayindi, o di karayasin, chiwa chakaray.
7: Meti.
0: Chungwa meti kyang la, ani shidan di chwa yungdi, an di la chiwa dana. Da dine, dimu, dimu si di kaya masing. ko mungbe chajiwa mara, yaan semla. Dila, an kari yoran zena, ngaran zi, sajung nyi dhe, chayani, tumbu yor, shi tumbu, chayani, khonzi, nyi chwa yung dhe, ani, pekin zi taja. Ko mi, semdre zana, asa me, mi tonzo, ani, ko, shayi jakpa chaya, loya, loyo chen tenge tonzo, ko, sajung nyi di, pe yung gore. Ko zi ndi, da, jungwaan dang, sem nyi lenji du chwa ba, dila, ani, lungji pekin zi taja. 다디네 두어서고 능주 찾아내네 등 그래.
7: 중화다.
0: 중화고 스디 뱀벼 찾아와만. 디다. 아니 샘디 님보 루버와.
7: 샘디 님도.
0: 님보 렌지 두네 인디. 아니 서고에 탈 능주 잡면데 등 그래. 디중디 던전이 차 딜라. 아니 룽지 베게스 다나. 다디 고나 어 디셈 감다 중화디 제디. 딱다 내용도 곧 나서 말해. 고령신이래. 베는 미소고 베나 말은 좀 밀어 미샤 작로에 또 감려요 그런지 딱 칼 제로 칼라던지도 맞죠지 아니 제로기 말은 좀 깬던 좀 해줘야 겁라 밀어 배는 미 배티 망고시라 배는 잠블링 또 미 통주 뒤주 저 때 있네 저지게 민도가 가르지 않는 민도 용 거라서나 농지 배경에 차지 좀 그래서 그래 배는 미까지 뒤바시해줘 미까지 농시해줘 미까지 배경에 그 일을 나 정신 이도 있네. 야 둘었대.
7: Yes.
0: 파마니 코자도 쓰겠다도 야 중앙만 하면 되는 마 직주네 대용이 알아서. 야 미코라기 생각도 좋아지. 뒤운데 말한 좀 미 저지게 요 말 봐. 뒤 멘토 가려운 거라서나. 딱 말한 좀 비벼서 버리고 있네. 아니 룽지 백에 시에치 중요하리 있어.
7: 아니 걔라 나즈.
0: 다인 다들 쓰고 정신을 봐. 난 나자도 가려운 거라서 나자도 때 깨는 두지로 와. 내가 아주 좀 미소고도 요한테 깨는 중복이 있나? 그건 나 적적하죠. 그게고 누구 밖에 대여 봐. 내가 집을 너의 세다 주람 치료 깨는 데 더 와인. 자야 집을 깨용이야. 그럼 타나 생각 한번 가지고 내가 공부 싸워. 내 주든데 좀 그 시간 깨용도 안 남자 저 바로 착시 소리지.
7: 지지지.
0: 지기도가 어디 남자 집을 내. 집에 나달라.
7: 착시 있어야 깨지.
0: 지구도가 대능시 빼나 백엔을 넣어봐. 지루 깨인들이 두고 있나. 난 백엔한테 배운 거라. 대신도 룽라 넣어봐. 아니 지루 깨인들이 세다 졸랑 가리인들이 두고 있나. 아니 룽디야 룽한테 배운 거다. 어디서 근데 어디 배워봐 있나. 아니 지는 나자 잡으려봐. 다디 가리 쓰이고 알았으면 안 덕인게 쉬우네. 지루 면제. 그러봐. 아니 제료기 면기 면제요. 대네 아니 맨나 가지래야 생감서 생기 된다 말한지 된다 답시 된다 여러 봐. 대상 맨나 생감서 멤버 여러 봐.
7: 생감서
0: 생기 두어야 될 때네. 속어대 그 대단한 용이야. 된다 답시 된다 누가?
7: 생된도 저지 임자나 저 차야가.
0: 텐주 좋아요. 한스 룽지 백엔 쓰게 돼.
7: 어
0: 룽지 백엔 쓰게 돼. 그 생다 아니. 뱀보니까 냠루 뭐버지로 와. 뭐버서 같아. 뒤인데 딜라 고 증내 말한 좀 면제 제로 면제기 중원님 제치야지. 니네 생각 거네. 님들이잖아. 아니 레베 중원디자 돈님 받대니. 아니 거 대단도 대 답시. 뭐다 딜력이 지고로 봐. 그 상황 어떤 안 돼. 지구의 중로 있다. 딱 대멍시들.
7: 됐어.
0: 그 뒤에 뺏디에는 막 고네 죽도 마고 튀는 게 왜 저 말아 어디 그게 소화를 뭐 있는 거 그렇지 있는 거 맨진이 있다 그 지금 좀 다도 독스
7: 롱체 배게는 냠 부 죽고 그러지 말디게
0: 뭐다 그람이 먹는 줄 그 코 딱다 내요나 그 나자 용고 말이 다 디선데 안에 저 소화를 뭐 나올네 맨주 세가 말했다 그 라넬 마게 용디 배나 낭두니라 손 거 직 내중만 거치야지. 직 말한 저 나서 중복이 있네. 맨주지. 직 니성으로 와. 다디 대 주름 대 나라라. 된 직숭 디세 제베데 다 롱지 베잖아. 아,
7: 나라.
0: 코님지 대그위스. 속고 나라. 코님보지 대베인. 제난 나제 용금민도스. 코투베 있나? 먹뇨 가르쳐 그리네. 아니, 나제 용금민도스. 고담 맞지베 손난 중으로 봐. 근데 독스 디세 좀.
7: 아니, 걔랑 안 좋단 근데 숨든 나제 이제 밤에 나지 마 규칙이 산지 매백이야. 디 엔테기 디 좋아 케어베.
0: 어 요르다 디 던데 디레.
7: 규칙이 산지 수도 디 중화.
0: 중화도 좋아요. 뺐나. 밤 보디 그냥 좀 그래서는 밤에 이 사면 된 중으로 봐. 그걸 막이 존재 남자지. 주. 이게 뺐는 거는 이제 내지 더 봐이나. 그 내디 선디 야구매와 제. 나도 유저 된데 있는.
7: 부디래.
0: 네, 코지 용디.
7: 응.
0: 하나 더 뜬가. 야, 두디미 용디. 네디미 용디. 내일까지 지금 가는 거면 해봐.
7: 연재
0: 된다. 가지 나쁘지 않아서 보든지 능주 망고 정도. 디가인스 나 사변 걸죠 봐.
7: 그래서인데
0: 보 빼나 말해서 별로라. 그만 유튜브 나자티 그냥 용 거라서는 파만이 걸할 때. 그래서 그 요걸 한 때 정말로. 그 요구네 요구 야구면은 그런 거나. 디코 듀란에 듀그나자디 코가서는 고 듀단제 비트워서 고 사면군에 용거와
7: 네스
0: 사빈 준제니나 고 데브디 준제지마도 야 용거와 근데 디즈는데 텐상 벤나 말한지 디 창세대 듀니라 보면 이 소부터 제시해 지금도 봐 오늘도 좀 전부 되다 말한지 어디 다 중원에 뒤에 좀 그랬다 저시죠 아니 고단이 뒤에 좀 그래 보면 난 고라니 되라 중어 균전 된다 정보 있나 아니 고 단 나자스가 들다 돈이 망고지로 와
7: 응 고 지구기 난
0: 그게 난 아다 조제 그 망고지
7: 응 나는 시스템 칸다 간 거다 좋아요
0: 나자가
7: 좋아 나자 가시 근데 그게 좋라니 심칸 임베서스도 심마 기베서스 나자 망고지 라용도 와
0: 나자 가지 심네
7: 응
0: 배는 그런 저 팅사 배주에 계시고 친니 배는 아들 통기 돈도 지자 있네도 재난 있네도 통기 크제 자치와 안 팀접지 안 디나라라 민상 말이야가 지도 지신치와 디제그로 봐 내가 뉴슈치와
7: 안에
0: 전주치와 디제 용도 가르치고 그래
7: 샘라 에
0: 디샘 뉴슈디 샘 라 디제니
7: 갈에다 뭐 기브치
0: 맞지 용도 아니 단데 샘이 나서 디시부 정도가 녀석도 지혜지면 누가 이유 정서야 돼 통기 크제치야 최근 그제야 눈슈 그제 어디 용도 와 아무도 국교야 비제시라 매바 설레된 게 돈도 용도 와 그는 쌤이 눈슈 뒤 용도 와 그때 나자디 그 쌤이 나자 쌤이 간선 그 러심 일행직도 있는데 쌤이 러브들 쇼긴 되고
7: 와
0: 러브야 쌤이 쇼긴 되고 편지 뒤에 쇼긴 파도 태블릿 거 근데 나자카지 속으로 나자카지 이게 샘머죠 저도가 나서 두슬러버인 아니시에 나죠. 야 나자카지 뺀나 낭러 왕하던 저 뒤 상동을 보고 가지
7: 뺀나
0: 뒤에 상동을 보고 등기하기 망부죠 봐. 돈주 꼴로 뛰어쇼가 있나? 코요 조진시에 샘머죠 저야 된다. 나서도가 그 뒤 서부디 샘라 쇼긴 되고. 야 서부는 나서 매버지. 샘광 탄데 지난 선수제 뉴슈치잖아. 간장간장네 그
7: 수고야
0: 교수님. 소원나들럭도 봐.
7: 어디 재미나서 너도와.
0: 그 다음에 조진이가 쓴듯이 대중도 말하는 저 룽지 되겠는데 독스티시 좀.
7: 아, 나나스.
0: 네.
7: 됐어.
6: 생에 남초 콩토 링게게 센트비디니 저니네 편정 뷰루 수리 룹링키 기겐 체모와 라차스남도게라수 벽이 멘탄 지시베 링네디니리아 릭베 슝루 시진스카리 유메타 디네이너 소아 릭베 룽티 페겐 시베티 켄데지리아 스기 유메고라 제지슈베 제바데시 다지메리세나리아 무튜네 벽이 소아 릭베 민지 송지고라 겐스도라수 제지슈베 제바 테지슈베 링게네 뒤도도 세난 입쇼 팅디 강촌 시리 최근 시베 리첸 순참 다시의 리첸디 중지 조경 사급 시준타 십시 천국 난캐 바산스라지 나나 시메 리첸나 양가 제요 링게 시덴자워

0: 단단히 삐진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그루
2: 세모블린게 공감사 샴라 제세네 까망에 생그루 년춘 휴인 健康 고려부터 정중 등공부소 선배 니듀 健康 송종기 롱아첸 종업에 철시 냠지토 바템체네 리준혁신소 시직젠기 송종타 규림댐배 적용시규로 끝이다니 레진의 자수파르기 송종타 적용기 넘버식 차와체주임시 니듀 GDP의 개용 지들리쿠니 낙세 시종기 최대한 탑수 타지도 제배 레콜탕부 지들의 퇴비규로 끝덤체네 리카이키 니소속바 최동학산 매우서부터 토요일에 계동이겐학산 진송체바 리카키 니튼 주시 나동 시기합자 타주시오시 제제 주진인 킹아조 초바 가부시에 초라티 호비신친 킹아공수블리급 흑수 총두친 유비 중앙남시 레군기 치료 초수용아바라 초바 가부시에 천미 준삼샤오시 중앙남시 레군기 천미 준삼샤오티 쇼긴 죽지와 춘기메바타 중주로 황하이탄 호비규토 타동 코르균 학주진비 자자르 법수유비 청구체유시 제제 죽진이 사르괴비 시도 재벌시나 톰라 다톰 지접주의기 니동 자민장을 류 켈린 방둔기 뉴딘 정신기 소르시 체제 대집당니 전시 정신기 튼체 켈린 방둔 자주 태공기 롱엽타 제제 김주 발란텁소 튼체 둔지 추주집시 켈린 방둔 매우 수주 탈수 체벌시 사르괴비 초비부는 시도 재벌시나 제제 주니 초비부 제둔 최면 체내 대류 초라 앙 족손바 초라 가부시비 쇼긴골라 시두르 체바마세 초라탕 차자라 추로체 고송레 된라 라량 규디체입시 중앙차진 슝레칸 태뚜엔 디니기 니뚜용자 체비에 정시랭은 벌시나 디뢰진다 듬바라 중앙차진 슝레칸 태뚜엔 디니기 겐용기 림카 차진 태뚜엔 레뚜엔 체바탕 차지레 디 조라 차마키 태뚜엔 체비에 착시탕 겐조 왕류 조악담소 침게탕 주민체진 체조 최근 등계 등템계 학삼 닥주체규로 조지체입시 사르괴베 치시주니 계급 초대 대탕 우레니 시도 체벌시나 타파라 랑게기 계급기 종내 촉두 응고 춘진 비등크 응압제 준현제 준심마타 로마 준투 그제 당규 비등크기 그지누바 응세 퇴도 진입시 사르괴베 미지부니 시도 체벌시나 진다 계베 최주니니 최주루님 파라 닌게낭 레미체동 도외 체동레투 도조 소시 미표주치켄 참바 된동 둔제라성기 로슈 뉴주사바타 겐삼 저외 로규 총된 짐주 겐제 차제 레리 체타 제외 레미 게지 뒤읍시 제제 주님 기체조 비진도 초배 겐용 청용 미리 리제 첩균급 뒤배 년조 다동 선두토네 사괴배 시도 제불시나 진의 제배 최조개네 진의 구배 최인슈 솜님 파라 리제 첩균 치린 표준 되어가라 십십게 비진도 첩균 시주타 첩균 제배 정보로 급린 중기 선도 되티 겐용 기 신진타 장교종 총기라 신장 튼지 조주망대 강화 티체라 티뷰임시 한가지 사토 담두 총비 신진 보가 안디라시 제제 죽지니 예조타 대다 제지기 담시 비급 계지 나초와티 락대 저와 결수 제주티 전이 신진기 갱

생각 남초. 다 유무유어디나 로도 뜸네 장부터 강점 리뷰 들이야. 고무시비 락자시키제 신사 로도 양부기의 체드이나 사소소팜 양베부소타. 로도 년장기 장애국배 레거지리샤. 다 디튜스이나 남시 초장영신 진웅탐제 원장 괴기루타. 미남이네레 이슨의 기능시체우유시. 다 유무유어타 장부표에시엘빈나 江北亚季音乐江北西若囊塘早晚不一马岁江北西若囊塘给把所望马举江北西若囊塘怎么思维没动江北西若囊塘西不都赢

탕 카르키 냠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댄 리그제키 기베 뜨무 띵샹 리그제키 아츠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귀 띵슈 르양키 귤쿠 띵세 생아 남초 제문어의 뒤디는 로도민의 듄듀 레고 초신 다 제불림베 뒤이마마세 신구의 창마리는 제부치스체 대체 치수기 뒤급시타 넘시 근도 하장기망외 뒤지시리샤 다 대야이는 제시의 긴낭 듄디 순남베 로이 메바타 조언유지리샤

생각 넘쳐 배신이 민남기 배치 쇼도 림배 레시엔 임바탕 로리 편다 둔배 대기토 조부츠 자식 배님의 시담네 디닌 로지 쇼방아부네 로큐당큐 페레 낭도 주부탕 배치겐츠 루린 쇼도 배지구유 배신이 시에지니 닌티 레게 구림다리 인디 비나 배마치 콘라 자시베 몰람디오탕 토링수 로교 초지토 루루체네 제시 민치시와 단첩지 배치고 중국 유입시

탕 카르키냠 귤탕 귀귀 띵키 양다소 년귤 동변 리직 기베 뜨무 디나샹 리직제 갸즈 추리리 첸센타 루카키 쳬귤 디나슈 르양키 귤쿠 디나세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헤니 헤종 룽치 년치 레궁 헤게 룽치이
2: 로츠르디니 소에 람니지
3: 체리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2: 디 한기 소아탕
3: 루튼기 소아
2: 이기기 소아

0: 괜찮아.
1: 너.
0: 땡큐. 치트기 소아리야 허브갸 허브갸 로스웨라.
1: 로스 로스. 댄댄 쿠르 로스.
0: 나 콘히가는 시룽팅데 카이티 규창는 시킴다 망부지 라바토이는 시에디게디 지코요드 삼바 치트 난즈데 충드기 찬롱키 남부팅데지 센타미 첸유샤지 삼산도다.
1: 타샤.
0: 다디 최내이는 시 규응치웨키 아 쉬치 아 지치 롱니 티신스스다 제로 아 니보야 제미제로 치비 초부칭칭 토즈이니 미딘토 차승에다
1: 타그장제 생문에 땅아서 투저디 치듀리 야치 체자 체비나 그티디 금방안서 다지나미나저기 록튜기 지체팅제 요마시 이네 랭아란 시스템난 그 조나티네 베디 칸디브지 봐 아니 로신 트웨브다가 부고다 니볼리아 지 탁좀겨야 이네시 샤바오스 메베 파수디나 쳔마단 데로제 파수 유리지 야시 디능 신기 다지 디레 지체 신다 통도 망부시라 여봐 어주겨야 라소바 땅아서 로신 트웨베지 지 티게 나리 이네레 디리 잼지야 공키 롱체디오가 통제 난키 다시 자가 수비 데메베 대반스메
0: 바스트니스
1: 다른 신동난 시베 산데 샬로노 장다야기 지체 망부 드발 시주 상매 아니 간수 록 망부지 잼제비 이네레 지갸야메 데브라치 데리야 르트비야 디게 나부치
0: 이제 신고민도스 라 지지 지지 오네 부초 망부지게 돈도 충대직 체비는 시스템 나로리아 담제 친지 지자제 라 마시고 친부차스
1: 我想起情美想起情美谢谢等个美哦是你这是是是是那罗里亚他们这情绪下定年纪请大家谈的龙天顶的亚修也难得我们请问是所谓那罗里亚这都三八但是这个超定的亚纪跟着接待过是今天是不行啊去穷队他们那么刺激他的日子他们三年日子天子去年旁边给做瓦汤旁边给土车他能行情商给你不得给的下一步去新年做一下
2: 我们人是当个那种我们曾经给他们电视台里啊，对对对，新年。 그 티도기 파메 유체리아 지 다시 삼시지 제동이에 소치르바 아니 팅산 차샤비네네 안한 추다지 부볼이야 아지 럽종치아다 기부치야 아니 구지 록튠치치 아스 팅구치르바 야 부볼이야 지 쿰시 야부치 소용 채우다스 카다치르바 다 안한 추도 삼던데 오늘 시비 능 안한 추 녀마 수수 감매변 다디 미디 차요마시 동원 토리아 안한 추 몽몽 진진기 초에난기
0: 简直是要的跟着一不起写到土月去了我们说他们能不去干了你啊我们是三岁土不听这些草土地生给他人是我们觉得男生被接的样子安心心切用的是安心控制两个是安心养参参能够人不提一年三百推举的是当然说穷退三岁前辈给那落给的给自家坦白金大吉苦没对三把天阳我们是四岁土共西对三把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에 생규르
2: 세모블링게 공감사 샴라 제세네 까망에 생규르 년춘 휴인 健康 고려부타 정중 등공부소 선배 니듀 健康 송종기 롱아첸 종업에 철시 냠지토 바템체네 리준능신소 시직젠기 송종타 규림댐베 적용시규로 끄디다니 레즈네 갸수 파르기 송종타 적용기 넘버식 차버체주임시 니듀 GDP 개용 지들리쿠니 낙세 시종기 최대한 탑수 타지도 제배 레골 당부 지들의 퇴비규로 끈덤체니 리카이키 니소 속바 최동 학산 매버서부타 토요일 예전바 개동 니겐 학산 진송체바 리카이키 니튼 규시 나동 시기 합산 타주체시 제제 주진 인기 나조 초바 가부시 비 초라티 호비 신친기 나공 수블릭업 흑수 총도 친유비 중앙 남시 레군기 치주 초수용아바라 초바 가부시 비 천미 준삼샤오시 중앙 남시 레군기 천미 준삼샤바티 쇼긴 죽지와 춘기 메바타 중주로 황하이탄 호비 규토 타동 코르균 학주 겐비 자자르 법수 유비 정규 체육시 제제 주진이 사르괴비 시도 재벌시는 좀라 따동 지접 주의기

Nyedong Jamizang Lu, Kelly Bangdun Ki, Nudin Ring Sinki, Sorsi Cheche, Dajibdani, Zenshi Ring Sinki, Tunse, Kelly Bangdun Raju Kekun Ki, Lung Yota, Zeche, Kimju Balan Topso, Tunse, Dunji Chuju Ripsi, Kelly Bangdun Mel Sudu, Tazu Chemshi, Sargobe, Chubi Bun, Shito Chebershina, Jizi Juni, Chubi Bu, Chidun Chemun Chene, Delu Sola Ang Joksumba, Sola Kabushi, Shokin Kola, Shibdur Chebamase, 초라탕 차차라 추로체 고송례 되나 라량 규디체시 조연 차진 슝례 칸 테드윈 디니기 니디 용자 체비 청실랭 버시나 딜류진데 듄바라 조연 차진 슝례 칸 테드윈 디니기 제용치 림카 차진 테드윈 레드윈 세바타 차지례 디 조라 차마치 테드윈 체비 차시타 겐조 왕뉴 조담소 팀게타 주민 체진 체조 최근 듄제 듄템제 학참 닥주 체규로 조지 체브시 Sargoywe Chisi Juni, Ngegab Chodin Ditang Ulinne Shido Chebarsina, Tapara, Rangyeki, Ngegabki Jongne Chokdu Ngongo Tsunzi Bidunku, Ngabja Dun Tunje Junsimata, Loma Duntu Gudi Tangju, Bidunku Ki Gudi Nuba Ngunse Toyotu Chinyubshin. Sargoywe Mijibuni Shido Chebarsina, Jinda Gebe Tse Juni Ne Tse Juru Nimpara, Nin Gye Nang, Lemi Chetong Duwe Chetun Letu Duzo Chosin, Mi Pechu Chiken Tsemba Duntong Dunja Laksamki, Lokshu Nuju Sabata, Gansam Jewe Lugdu Chongdun, Jimju Genjin, Chaji Leri Chetan Jewe Limi Ngeji Duyubshin. Jeze Junin Ki Chezo, Bijin Du Chokbe Genyong Chengyong Miri, Rikze Chepdun Gubdunbe, Nianzhu Dadong Chongdu Tone Sakwebe Shido Chebshinna, Jinda Gebe Tse Jobgenne, Jinda Gubbe Tse Nishu Somnimpara, Rikze Chepdun Chirin, Pujung Diokar Shibshibge, Bijin Tu Chepdun Chikyutan, Chepdun Chibbe Changboro Gubdun Chongki Sendu Dutte, Genyong Ki Shingjin Tan, Rangyong Chong, 총기라 신장 튕기 조주망대 강화 티체라 티뷰임시 한가지 사토 담두 총비 신진 뭐가 안디라시 제제 죽지니 예조토 대다 제지기 담시 비급 계지 나초와르티 록대 저와 결수 제주티 전이 신진키 겐코린키 랭겐 개친식도 교주제 제주시 제제 죽지니 콜롬비아 총기의 도담염질 현조기 대접당어시나 제제 주님께 사용 차구추 기람토 쇼에 매차 니제 숨습시 바라 망토 신유시 텔렌토 니듀 멘토 작베 주시 양양 퇴신 유바타 제제 주지니 텔렌시 슝키 제자베네 멘토 뇽웨 추진 준참 조유 마세 예용키 케고나 멘토 뇽웨 주루 니르신 메베 첸진라 셰시 제유 탑라 쳔시 제제 주니 유렌지 신진 젤렌시지 소디 어렵기 하세 모하모데 탄 카바르규 예급니뷰 메메 남주타 주례 대자소 태공기 냠레테 주도 제시 젤렌스키 티닌키 퇴주 치잠라 유렌키 투민 속바식 소대 어르토 조선유 제유 태공기 냠레라 그대 동주 인시 제시 진대 준비 단주네 진대 개배 단도 파라 팀게키 내비 유미 버친 모로코네 휴다 큐토 고주 제유베 니얼르지 시벤키 탄삼 내비 유미 냠니 섭치슈티 튠유 세모블링게 텐티 까망에 산주 년전 휴차 샴라 남한 현재 내모튜 디글레군의 규디체에 배리 첸 현다 선로

0: 迪克尔尼原种龙旗年轻猎工来见龙旗仪原种龙旗年轻猎工来见龙旗仪
1: 现在南西居民
0: 现在南西居民
2: 자스탄 덴베 생남초 공감사 단단남부츠 생우초베 리젠디니 변조롱틴 인틴리쿠 벽에롱틴기 젠젠낭세 드미시베 리젠디리 나리젠조준슈켄 논조미
3: 자스탄 덴베 생남초 공감사 나리젠조준슈켄 덴진남드이니
2: 나츠리젠디 롱틴기구뇽 FM직레워직사추타 변조롱틴롱예청지 디신락도 카바토기 주리젠디디 조풍윤기토 투직도 세난토유
3: 만주리 젠디 리스다와 탄 락비에 쇼베 추주 구탄 까망안에 주베 파

0: 생남초 드링기 지진군도 나온 거 주셔야 기 지진 당부 티니 류식감도 동급 논주 대다 미쇼 지급의 걸치니 니차 계급 최대 대단 우윤 행간기 탈마탄 집어 슈누 로중제 샤디아베에서 동초도 캡자 챕타 초도나 랑게키 로접게타 대연키 중미츠 샤야과 차세티 망토조에 남바고마타 지버타 슈누루춘 샤야과 차세티 용률 파유 지대 유시 초도나고지 제바다나 랑게키 로접게타 대연키 중미츠 샤야과 차세티 예자 주주사 시심바타 로추민기 지버 류샤야과 차세티 예자 솜차 추심바 로추네 로춥된 파기 지버타 슈누루춘 야과 차세티 예자 듄차 구신규 총계기 지버타 슈누루춘 야과 차세 종마와타 총습기 지버타 슈누루춘 야과 차세 교뇨 파시규 심주타 응원바 제바다는 제로니도 숨주로 립드 랑게키 미탈메트 지체 체레 게와타 샤야과 차세디 gaja chukju renga ca sum sin su yub tindesh kwe shal.
1: Anle le se le se, ta rangge ki lo jobge yen ki chungmi chwe ne shubi na ta sha gyakwa chak zhe di gaja chukju ca si zam simbata ta nan zu jilu nido sum ju lo libe kubla rangge ki mi thamme chwe liya ji che che le gyabata sha gyakwa chak zhe di gaja chukju renga ca sum sin su yub ten nan duwa la.
0: La ri shal.
1: Ta nan zu yin le lubyu di ta yin ne ri ta zhe chu ngwe ne shubi ne tini nige ki ten ne shubi na lu shi di 체례 계회 약과 차비는 연뇌균 침시라유 되잖아. 다 뒤균도네 록든 키스도나야 타야면은 체리탄 튠베 구유나야 되서 오늘 계침시라 말도고일라.
0: 다란지샬 뜨디네레 척도난 쾌바 시비이나 체리탄 튠베 고네 르뷰지체 양도 동야리나 양가나조 콤퍼짐주기 자든 지송슈고야 된데시르도관
1: 슈잔
0: 더 지제 양도 동외 믹체디네레 더 추그 난리야 민의 지체기 계자 안에 계자 주발 양도 동규디 중세 체탄 튐부딘데 지리샬
1: 네세
0: 더 저제 이내레 지게 니네 시발레야 양도 단야디 양나 소 지제 양도 동외 로드윙기 뉴세 딘데 지리스 제수나샬
1: 네세 더 지체 양도 동두 이내레 데알 첸딩기 청시 딘데 슈브리르발
0: 다라지샬
1: 지체 양도 단베 급리야 당난 조 미망우 지게 티테기 더 유시싱 말발
0: 리지
1: 더 첸노 졸라 쟁이 갸부 차부 이민디 다 근제스체 다스제 구이날
0: 노스 더디 이네레 수리기 테네 갸바 체제야 기 체시 세부 유브딘데 지르드관
1: 노스
0: 더디 이네레 이인의 슈위나 BMI 세아지도 더디 이네레 키랑기 르뷰 지체기 된잔딘데 수구동안 다 르뷰 지체기 된잔디 이네레 르뷰 지체리아 지게 가서 유브디 야수 부진체리아 미 가서 유브디니리아 다 파수 그레 지체 안 토베 장가디
1: 네스레세
0: 다비샤샤제 슈비나 페미기 르뷰 지제디 지게 축주탄다는 신수 부진체디 야 알리미 직사 출레고 진제 진비나 기랑기 지베급리 이내레 축주그 직사 출레고 체제 안디 이내레 르뷰 지제 된장기 할람 니슈적 숨차 시시 잠레 유입시르도관
1: 슈잔레
0: 第一天的徐斌呢，给些素质穿着六斤级，学到北京杂装面杆级，工资宣布漳州陶艺我这南北西北呢，吕布记载级短暂体，小别呢，你说这批牌的赢不赢呢？像军电级开工赢不起他，你说这批呢，你说这别牌的赢呢？他几场会开工赢不？
1: 那是。
0: 给些吕布记载级短暂体，你说这别呢，给不赢呢？俺那样去让给，但吕氏干部等他赢呢？第一天里啊，让吃得不起别个呀，听这个吹过去多难笑。
1: 那是。但人年纪吕布看了徐不能行 BMI 给端场的苏贵机车堂苏贵人才的国别吉利亚端场的代表呢但就变得你是这批盘军电机不是吗你是这批呢你是这批盘机差别开工人吧然后其实你是这批呢改变呢但给两个你把都人年纪吕布机车的存在机的干过是那样的呀吃得别无呀顶着谁是吗
0: 当然是下了
1: 类似但人年纪不差一面的一年来但吕布机车给端场的前进起我有定这些事办了，但前头下面那你给律师干部那么给手动肯定是起鬼名堂，但提名给农村难当肯定了呀，一时起鬼名卡机，感谢

0: 생남초 참대례드 드링기 천재낭세 주민낭 구지 수비 낭된 창마 수심비
1: 텐디리 쟁키 십시 천군낭케 부산 좀들라탕 어든지라탕 좀지탕 이유낭케 논좀라지 남링게 내안 줄리 전세신낭 와닝 타분에 터제나 쇼인 텐게 시대자고
0: 남링게 슈덴자고

0: 나가 책동 얘기 좀 믿든 심바타 로디나 나가 살바 갸탄 좀 미가 망도 침바 종용수 종내 유링마송외 렉직 가고 고무치네 뉴체 교화수 단외 로디 통원소 견진치 제든 예동 축제 주주진이 심바티 퇴송물에 덥 구주코숨 차추 파리엽시 공유와 크인 드람토 주소 니가 발신 계지 칼람 럼티 시 뉴치앙 콜교 제발딘 로디토 커주 가고 계지 속된 서지 내치도 난제 제병원 소드 계주 켜고 차 구직시바타 겐참 주주 친견 주버 퇴총물에 계제 니슈 접든 창아 파와 켄덴 튼제 초도 내 긴진 제배 뷰리탄 퉁공 추아니 편준 셔동 토비 없이 라스 촉도 고 제미규기 체미 된바타 경률 딥게 치단了 데네 로디토 겐참 주주기 차송 시총 원소 난진 제발 고치 십주 시구타 된동 십제 심바티 퇴총물에 덥 아차 고뒤윤 파와타 시즈게지 감세 투게 감세 투게 이도 니슈타 사공 십시 가고 태동제기 남부규 네게 튼제 소아사 네게 케주 댐베 킬레주 자듀 체규 이왕 공내 치조 총튼 튼내기 룹뚜 뉴제 락삼 차이 없이 롱아 젠지옹의 배치조고이 고주스사발 표기 퇴모마 인배 서브블릭지 탐뷰리기 퇴공라 대내 켄덴기 치조 총둔 퇴례 탈기 슉친타 촉두고이 릉부샤도 치조 총둔기 균뉴살바기싱 균투 제신이 없이
1: 생리기 콩러 남바치 센트로바티니 고주투 고이 드람 샤동치 무소 통미 코르주 톱지 괴베 랑종기 이지알 호마르 촉베 고이 드람 조준치 탑사 당부 통대 니르쉽티시
0: 싱글링게 샴라 모투 선율 권도 근중 레전 기제 된조의 티자 시베 낭젠기 낭드니버 고주토 라사 통게 딱지치 좀퇴 샹키 직숨 두기 레게 쳇답라 데네 제종 차와 차 담도 당외 문접 제종기 국송 증라 차 담도 당외 고 년전 쇼이
1: 你为了事情他在重建的当子区中退乡去当族中了点点秋队居中点点进我前进族中了那地他团建交流他其林居中他这个行列偏见去团为了他不明白退了三百分超一年没有他用他偏见动让中期这次恰当集团让中本卡松没把出去密切接接松出去其林居中期列给切的三对他了领导我中在内文国他内忙年去董数托他们村进心去写实界去居中马拉对的 现在用为车地平不及对区居中期干的农田设有时中退乡期居中加固顶部堂中在内居地他用期团列配件堂忙错期国国堂场边让用地水马拉推过仓土当有时车刚前面推列期切据了西从内重水猛禽所居堂推过仓土当地私心居修堂车刚前面跑马拉东啊爱嘴喇叭嘴巴跑我嘴巴团结铁器出路口端 每村店家所及农村他地水团结那种的三年天给盲错堂七年用为彻底平白的确用的着地彻底盲错了让天全面堂在做团地的梯顿期给的穷车让杀了四瓦的规地堂有事
0: 太阳唐部习近平居用给归秀片瓦切别国内训呢中退乡给居用读书卡多堂年归米单位干年女秀与归塞瓦堂让用崩卡 숨多切동와타피저야고체데저종게통공도지타편뉴토동림볼토바체유랑종동지봉카 店家兄弟康塔听见康阿东康姐姐娘子董志虎大切的撒些朋友他亲自说给我拿错年米三月明年把人家给我们撒些居秀他朋友这吧忙出给您说给日续全国看你给你秀都入前年那天我给他们就靠别他就了本地当月不是你吧娘子娘子给忙是定位关联学呢
1: 좀퇴향키토다바르솜토 균딘미비 오체미바타 콩도 그 기딘자 딘링키 타제 초용네 덴보로송 협시 명예파라 좀대 샹게림지 잡나 리카키 겐다타 주시 니껴 십시 시숨 돔지 제바타 돔지 남롱 총제 자적급지 고주시네 사디 퇴응을 당 참바타 디구 신뢰 폐제 당 참바 초카기 킬레르 따도제키 시림 주종키 탑람 십시

0: 请崔西托运势。
1: 新格林街黄豆山出发点的国脚托，拉斯冲街的大子区中段乡去，吉松出街连接七德布点的脚用长袜差谈多单位，温州脚用给国松进入差谈多单位过的。听的新格林街观众热情给决定作为车站西边南线寻找他效应。
2: 西屯盆景转变，桥段一转变，推动扬州区别养的产生。谈到开业三星不停的盆景龙城年轻裂孔盆盖龙城区，新加入官队观众西边来参与。
1: 新格林街谈到去那处三星百列正点的盆景龙城年轻裂孔盆盖龙城区，新加入官队观众西边，新加入桥段来参与。
0: 雷震的孙南的吉拉堂边角年龄年轻冲击哈萨的连接出了年初休息月项目三个连接出摩托前按照雷震三星南角各自休息
1: 项目三个军队协别南前三个
3: 军队三个他也讲出来军中农林的切了不
1: 三个军队军中雷震去三个军队南前
0: 三个卡罗沃洛特卡罗维拉在琼斯神圣技能出了具体执行度西镇南端孙南提吉拉尼连接错我就能试
1: 其实去年三个月被冲了德国土党基金局内协作前而行的因为罗谢人也用给出国狼国导游长期云退啊帕瓦塔冲着国国盲土主线月面文章总控卡吉塔提醒冲击人不松塔西北卡罗维中的列日所人工帕瓦塔吞作给年之前吧春度直水来给我中大团员通途动画所团别能做体力忙做给连接前不前别那团都求了约不是中区给点了我国前别清晶罗国年数记录年冬年啊罗西别拿总控卡吉坦重建人不松不坦西别卡罗瓦中大前别去管所卡吉奇去之内人工保瓦塔烈日团做给烈日人均起明道内也点出的这组车的这组车人工保护它陆地小修用途当年长下镇最近的南乐都市当我它路面库布基础当月级电源时记录你多年一轮的他牌也用给冲着德国土当地前给人自己呢狼库东当中的给点出的中年他去就给我它他去骑行月把铁大行进就让咱们来接我它路路它路前社区给总控的特忙为社区引行就是铁大三年提给卡罗瓦中大前辈落着家学生他周围约不他去世江边那去世他周围约别住宿提供新年酒店牌约不他卡罗瓦中大前辈去列给错别托呢人工保卫那条不都团员工作节目冲着德国土党地震去给点了我国前辈团员给那把母体运用起的卡罗瓦中大前辈提供也给点他这给起切据拿错具体切据力度新格林街也用给成用美丽的日子年初各短板培训给调查南站十九十一特别人多十九南端边疆拉链我只能说
0: 三国版的今天节目七九年起其中北京都筹备也用给成用美丽的日子年初各短板年初的大学从头团的许多情况下今天节目七九年年今天国别七女士送您拍了起日子年初了培训给调查南站十九十一北京都筹备七九年行长国的铁路局已经都三百多不堂也用给行进台的要求从今日结束就收集团新疆团结组准备团团提醒香港团我们台湾结束特别有事我这前面的是呢结构美丽雷团五连团人类团有国部龙城年轻集结局中央龙城年轻集结部雷控北京重结的美马西雄节气念头昨年的前面结用起成用美丽日节念着各地方北京土你就是各地日节念着起中华美丽的团结前部的电力中国陆基停了进了超用的规定单位决定做过了谈不了明白谈中华美丽基金筹备主席顶部筹备做干了谈不了明白明白对外的前辈萨尔宗敦求他用切的中华人类及实习新部落习作不谈美丽卡起人类及足球娘子随军起能对谈停了及在界顶部界起卡尔地就在这个卡级极度妥顶部起插定了修备对干起南昌他毕竟给对干了康九松土积极女听啊插电切据他对个起南昌日插电听你呢松牌的钱呢全插电听家堂就是切据不是插电了修备对个起南昌日日普松错不堂就在给那把那错吧就叫那个忙我陆剧堂推了给南团积极切据西林对个康堂错别对个 남창 키 두째 야제숨지 손이 송화타 사공 대회 냠디 사좀 뛰어갈기 남창아 통마르 유진 지피 망빈 키 티든 타종 키 바세 진공 마와소 키 링내 망빈 시추 뛰어갑시 셀리 계급 정시 주기 주체 이체잡니 정시리 톱다라 기르제샤 시제나드 세남 디기라네 리게소 노르네시
1: 계급 정시 주기 미링외 공 정시 퇴왕 토교 레튼기 주체 잠내 토교 디시 토담타 토교 유림 첸덴 토교 뻥이 폐취소라 유림 대비 규디 체디 개용계 정시 퇴왕 토교 레튼라 지규르키 주체 체유시 계급 정시 주기 정시 퇴왕 토교 레튼라 근디 댐부당내 개용 시직젠키 정시 총라 강교 대신 옆시 정시 퇴왕 토교 시부티니 의미 유노르 인배 정시를 톱단라 개제부시지 계급 정시 주기 대유 경보회 주제 수업에 미유니 정시 퇴왕 넘루 퇴교 체디 정시 콜교 요정기 만에 마루 당내 개용 시직젠키 정시 총라 기싱 체규리 지시 옆시 시도 중발식는 정시 퇴왕 토교 번지니 이두룡외 토교 지시 주규 인식 정시 10주기 내키 정신타 용콩 룩툰 정신 다왕 카세 정신 소라 10시 7부타티니 정시 다공타 룩툰 소하기 댐방 뉴댄시리 계급 정시 주기 제유 경고회 주제 락다 퇴규 라 티웨 리베고 내 군디 동치 계급 정시 주기 계급기 정시 퇴왕 토구 10시 말라 주내 정시 퇴왕 토구 내퇴 구림 대변 아비와 타 정시 퇴왕 토구 퇴규 내주라 퇴도토 척동제내 최대 랭겐라 슝륜겹디 라네기 냠뇨서바 정시 퇴왕 토구 름루티 쿨교 뇨종타 용법고샤 댄자 주종서기 름루타 제투 치수 체로 당내 름루 퇴규기 강내 세내 정시 촘라젠 탄린다젠키 피림러 군디 강교동와 제기초 숨태기 내퇴 존내토 비기 인시 제도 생길린게 연민칭 계급급기 퓨이 빈닝타 버리토네 원배 미리 디디 루규 조링 성도 급시와 아살 고초샤 십전낭퇴 변조라네 모드능시
0: 진대 예배치 주님 중국 미망 롭친 계급 롭링 높규 루규 계이 심죽소탄 표랑 교종 나비 송종 때네 내낭군 나비 강키 튜모토 존예르 제비 연민칭 계급급기 표이 빈인타 버리토네 원배 미리 지외 루규 조링 성도 급시발 하사르 고속샤 시도 생활의 시는 갑디 조링 촌두 투윤 니니 인신 조련 조회 담시타 대신 제이타 표이키 체든 소라 쪽부터 낭퇴라 표이기 나비 진리 진지리 디타 표이기 대비 정진 진도 교로와 표이기 로규 심조 대신 표이기 된주타 로규기 이자 사자 버리 도링 이기 게리 망부 성이 소 최유바 마세 진내 휴자 심조 최 미터브리니타 상감 체진라 대소 정시진기 체답 사바 최바를 도구로 체유시 초쇼 투미트 표이 비니타 대유 진내 휴자키 中会级别 남한시지진키 피림라시도级别 제2개진시인배 미리카키 퇴문토중국루규종부터 퇴문토중회진내사두级别 루규기퇴문 문바라 핀도협부터 초두 中회표정수규리내송종균진타 中회미리지균초과차부터 피제기루규심주定섭도동화 中华미리퇴문了王位三百亲戚军바라 핀바친부定月别 문진치기엽시 생리기 중국 평정 유고 타진의 계기 팀초 급초번 일규 투주 땡키와 슝초니 용자 제도 시대랑들 선남대기라는 생기소 우주능시
1: 지지 주지님 캐가조 배랑 연정 미만 시슝 선규르 슝등 한기 용자 총도 초안에 중국 평정 유고 타진의 계기 팀초 급초배 대유내 주 먼저 제시하 시도 중발식나 중국 평정 유고 타진의 계기 팀초 급초배 진로녀도 니조르 도구배 체직 당체니닌 하살 이규레도 샤야 시도 중발식나 팀초 티니웨 미유니 급디 편종 점소기 링내타 유골기 멍추 퇴내기 편종 탈계 용어 조된 조월 체내 드럽사비에 땅키 표경 덮주를 총재 토비에 락린타 외도 초외 총재 강립원부타 표기 미리 가기 미망기 땅기 거진 초어타 땅기 개체 년바 땅기 제수 장외 출심 땡부 원발 체디 표기 첩세 대링타 지조 대링 변조를 피게 미리 둔지 출루 시툰 긴캄 넥바 特宋沙殿 民望地块列尊界以 남부상부타 仍中台基座以批建文白切于雷度 团众镇座各处不提 古处在无塔 镇端 团在镇从沙丢天殿列界 团列以不借托为批建以 论之塔别日人列塔与国文角 某日 团练从古人练他如果人民所切过卡锻炼出度。新个零件进入年度年度六，他在修订推荐他这位内最少休息，下面了变就难的我就能睡。
0: 记录移动人民女婿资助率哈塞小团体昨年结果的他人不我这许呢同埋的记录移动人民女婿资助率小团体国族结果是别错呢推荐西部国族局他忙做他如果我念头永远所配的推荐了点点许局他你记得这边在中年内在居住年把他诺布林格他总结不如刚南图年年人军前没把他他们插断他随军对卡的起南昌人民啊插断前呢电目为美光出发的前边插断给新目比喻他从今天也被在举行的在中央人拍了他在抢救得救汤土抗中得救镇土前面的救汤留在镇土的汤忙随今年的抢救是推荐人重民忙做起重得组另一个动画汤学童啊另外七八所起结果被拒绝的推荐人他在重建的起熊南做汤增重规矩他过了重建年代的另一个主席蓝克得救汤所起蓝东土蓝国汤民做前往土主角银边长美政治局蓝了宋子徐呢店家堂苦林店边啊结果可能修局是我许多三个月下面第一栏的修订人体能吸引我的我只能是
1: 三个月他是从人能吸引过年些到穷百姓的马武宁居人他是从业给三家忙起我真不忙不苦于他各个三家卡机了推荐人民的主角朋友这次中央的局长人派三家忙起我恰不穷我的定位派朋友他三家卡机了恰不千不朋友能吸引去做年许呢这次举行银牌三家卡制度真不忙不苦于他各个三家卡制了推荐他主持人朋友这次中央的局长银牌他是从业界三家忙起我真不忙不苦呢恰不穷我的定位牌让样呢主持人朋友他基础局域给三家卡制了恰不定位呢七位牌朋友这次局界他九个年他是从业界三家忙起我真不忙不苦呢恰不穷我们样呢主持人朋友他三家卡制了恰不定位朋友这度贴点这次中央的局长银牌三家忙起我恰不穷我的定位杨娜主持人朋友他基础教育给三家卡机了恰不整我年七月牌朋友各个三家卡机了套谈拉不千不加不谈推脱拿恰不千不谈是我婆婆说电邮也能是电邮这一步三个连接是个子创业看不中迷茫情况去给你学习蓝年迷茫了想的许多是别能推便就蓝年我就能是
0: 是个子创业的准备美丽推荐也对其别上千不的看不中迷茫情感期实际前年提归家图真不谈提为西林情感期经济基部库路为归修数且约不是喜马拉雅达布瑞堂结合松期沙镇唐藏所那边看不中迷茫情感期中华美丽集团错别都市电图动画题确实日日堂清真协助日日去年团多都缺我钱不谈情感期美丽卡给忙错了搭档基本真不谈票价建议你给都市的协助也不足吧懂这把情感点唱吧过去亲自女伴团把借钱的西林基给我谈最是推动都生的美丽卡瓦的中堂比例年这些的规定忽大当心有事亲刚给亲兵才多了起起诉总美满亲刚起实际前年提国组是三八的纪念美丽团队也团组队提的确了得了谈都是的起种子就用亲路恰得提炸借谈年这丁子前年让用中人别美丽团队也团别上前别实际前年最令忽大前的清真几多修了店里唐藏西顿堂几座店里的松江前的看不中去雨林德国堂被这腿配给了清钢起多修技术不给人写就也不是三个月那就重建了三年秋季那就提亚起撒光机被大文着了我这里冲突速度是这两段虽然没接了你听解说我这里是
1: 以前那就重建了三年秋季那就提亚起撒光机被大文着了我这里冲突我所过做不谈今天也被在中年人牌出去人不是他定义结果令你能出撒推比例团结是不明阿东以立即决定做而且呢谢日他各居团结那些所在团结界也真做去全部松做不谈是不是查到呢天东前行查到他这几年规则不具能去这样给不大送年他推列批业也重置与人点点啊我们把其就这度
3: 推到三边对于一控制的内场
2: 最多点点偏向的朋友的那些
3: 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盘子
2: 三九路滚对滚穷三九路面容
3: 他的业绩三十八点，全球龙城烟尘烈火，特别龙城气。三九相对理财，三九本对观众新的事。
0: ཁྱི ཕྱད མམ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ད

베테랑기 고수디 단탕 고류라 송겹 지회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조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다르다 가르나 민주요와 민주 시계당 지난게 다 아니 부도인 차샤나래 대신 권에 탈로 용의 민주 시계당 코난인기 아니 당대리나래 유세겐 재산토의 민주 시주 인세 아니 잖아 코난인이 말해 아니 샘비 진지게 토지 내미 시계 손재도 무지 무긴잖아
1: 네 생기랑에 손재 해체리나미나
0: 말해랑게 사 사점 제레 손재지

왼잠기 재물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티츠기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ཡང སྐབ གར ང ཚོ སེམས ཤུགས ཉམས པ མ ཡིན པར ཆ ལེ དང སློབ སྦྱོང འཚོ བ སོ གི ནུས ཤུགས ཁང རུང གི ནན ནས ཁུ ལེ ཁབ ཡིན གི རེད ཤེ ནས སུང མ ཐུབ པའི སློབ ཕམ དང ཤེ ལ སུང མ ཐུབ པའི ཚན སིམ ཤེ ཁི རང ཉིད ལ སམ ཤེ མ ཐུབ པའི སྐྱོ ནང སོ སིམ ཁར རྒྱ ཚེ མ ནང བར ཁུ ངེ ལེ ལེ ཤིག སུར ནང སེན ཇོ ལེན གི ཁོང ཁུ མུ ནམ ལེན གི ལ ཡ གེན ལམ པ ལ ནེ ཙུམ ཅི ཐང ཡི གོ ན ཝེ སེམ གི ཝེ ནང ཤེ བེ པེ དེ དེ ནང ཁེ ཙམ ཆ ཤེན ཐུན ལེ པ ཙུམ ནུ ན རང ཐུན ཤོར ཐུ ཆུང ཝ ཡིན ཤེ བ ལེན གི ལ ཡ ཉམ ཅུ ཤུ གུ ཡིན བེ ནམ ལེན གི ནེ ཐུ ལུ ལུ ང སེ ན ཡོ བ ཤུ ཤེན བེན ཁེ སམ པ ཅང ནེ ཤེན ཐུན ཅུ ཁྱི ཕྱི ཕྱི རང གི ལས བང ལ གུ བ ཡོང སི དེ ནི འཇིག དེན དེ དེ ནས པས གུམ ཅེ གི ཆུ ཉི དམ པ དེ རེ ཆུ ཉི དེ རེ ཐང དུང ཤམ གི ཞིབ ཅུ དེ དག ཆེ ཆོ དེ འཇིག དེན དེ དེ ཞེན པན གི སི ལུང དང ཤིན སི ལུང དེ ལ དེ ནས ཆུ གུ གུ ན ཇི དུ དེན པས ལས བང གི ལབ གུན ཆུ གུ ཐུབ ཅིག དེ གི གི ཕམ གི ཉི ཉི ལ སྐབ དེར ལུང ཡོར ནི ཤེན ཕན གྱི སེམ རེ ཆམ ཚེ ཅེ སེམ ལ བརྟེན ནས ཆ བ བྲུམ ན ཤེན ཕན གྱི སེ ལུང ལ བརྟེན ནས མེ ཚེ ཁྲུ སེ ལ གུ ཤུ ཆེན པོ ཐེམ ངེ ཡིན ལ ནམ ཡང དེ གི དང གེ ཁེ ཆོ སུ དུན གུ ཆེ ཐུ ཁེ ལེ ཉེ ཁྱོ ཆེ བེ ཕར དོ ན ང ཚུ ཤེན ཕན གྱི སམ པ ཧ ཅང ཁེ ཆེ བར ནེ ཤེ ཆེ གབ ngan zu xin ki gun ju tang ga ba tie mi di yang a wei cong le ki ji zuo nan xin bian tang jie gong suo le di ni ke le ni gong ya bu qie tu ba si wo de bu ji wen jiang tie gong zhen yang chong ren ni yang a qie xin zhen zui ki mi ji qie ba xin yin bie xie la san xi tang xin bian ki san ba ti ji ta su ha jiang ke qie wa ge li 이양 신빈키 꾸롱시켄네 주베 차와시이나 응아지잠마도 제부상부시 토규 니데이 롱순주응원토 징동솔레 자제 징일칸기 강의 신도치외 징일칸시라 로겨르체유 징일칸테니 랑호딩 가치기 카바튼기당 칠종치겐시리 겁티두 랑코르키 카발라 사르데 하장치와 마세 어지 꾸미 틴동키 철럭 출신 유베 콘즈 고급 대당 뒤네 두동 로게낭 폐기에 침부 총유 웬양 철럭탕 사르데 대유지 리미 동창 망부 유베 킬레티 닌겐 내수 겨루와지 티네 미신키 모주 체부규 콘즈 달라 로람 체규 지슈 된총 징동 소레 자제 징일 강탕 징일 강티 다지지 다수 징일 강티나 초롱기 삼바 쇼치웨 소조기 전조식 유바 시총 소조기 쿵미츠 자와레부 미주바 심뉴 유체 소베 리위키 딩도 당신 콘즈 젠왕토 路途明白日瓦顿白大气开林电奶前面扩家气短短蓝龙穷明白空中热度浪地浪口气如错息只做前面京东如样地穿山卡度提炸气切过别语空中京东所列这些经验康堂大气短康气大口土这里忙不着呢京东所列杂界经验康堂大米给了满别堂孙金钱况且京东以传染切卡图提炸浪过过呢这个期给团部打了捐打年初的日罗杰人捐退的穷月文件况且恰确地打了大气归零康养马老板铁来多的心术嫉妒之呢今日康体给准恰下头下不宜 미디 소 진일 칸네 카마 제파 로 듄게 잠 친송 튜림 티나 만소르 티베 경군니 쇠바 제가와시지 윈경 다키 칸라 보잠 메바 용조 리미 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르틱 당유 디다르 제베 탄제니 경군 쇼친 티베 자샤틸 케보 용구 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 킹바 귤라 탈 진인강 디니 진동 소레 자제 코레 소준 차샤기 차셰 개진 시도 교와 마세 뉴베 첸보 튼신유 지수 라리앙 진동 소레 자제 진일강 디블 니웨 갸바 추제 튼기 지긴키 진일강 시 도린 첸네 던지당 진일강 디 진제 옌라 진일강토 교와탕 진일강티 껴줄레게 김부르 미나니 난츠 로망가도 냥네 껴준 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튕기 소제 통맨 군진지 콩키 옌라 진일강키 우슈 군진키 토겐 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순퇴 다양 문제 신키 술 로급 체유 시인 탄데 미셴 라파 로급 지겐키 초스 랑유 테더뷰 초완니 쥐가와 시리 레왕니 진제 섬유레 데브 시리 아 갸바 추제 튕기 지겐키 진일캉 디리아 총체 첸부 총유라 진동 소레 자제 초베 응홍 진일캉 시기 문에 Chokpa yongla, cheji hajang chenpo xiayu. Wenche, daki kilesigla rokyop chegyang samshi mtube limika jiki ganyo suyu. Inang, liminamki chedu, darang yiche gima nyongla. Tewe, rengnu yugu dune bezun gyunche mebe chebe. Jebu sangputi, lariyang daki chosu minichung.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རང ཁ 人家去说给你不说谁在能做一年来当的红咱们家那么快不能行让团家家没一把先团主别的一年来心哪能讲解先团主别说的让团的学历啊主图呀听这个可是呢逻辑讲不一呢人家去创业被决定处理一年来把你忙不起谁都不得生气
1: 생각나서 3대 리드 유티링 다울기 고강 시비에 리젠디 주삼 다가 시행이 10대 리젠기 10시 첨부 난캔
0: ke chun la thang, usan chum du la ri. Nam ling ke, sim cha na go.

0: 암도 종기다 부주티 직순로다 비나차샤나 달로이나다 표시회 진주단의 롱 둔주 통화고다 초비 장람 샤톤톱네 로니슈 담바고에 로지레도 갈 나타나 로디게 나야 암도 종기 부주티 근데 중요
1: 당에만 저희는 암도 종을 시동전 당에만 암도 종라 즉시되거나 롭소 그 차진 하상 현바 사파르젠데나다 좀 조파 만족론 좀 저거 또 지동이나 하장 그 좀 좀 저거 찾진 해 봐. 다 딘지스리. 티 자레 지동이나 다 닌동요 예롱 건축시나 초보 작람 쭈 사파르젠데 달로 닌동이 희자르게 글론다스나 다 줌바 공어 파르섬 그 두코르데 잡저르 거거든. 다 장마 미키 롱통 다 옌스빈 조서트라라 양 줄룩은 밥죽수 타팀 밥죽수 되면 다 내만 라이나타 암도네 마르 네그 파이르타 토마샹저즈 로그나 다 님마징 닝강라 모차 참아오나 님마징 닝강란 거르크리 다 다신라나 토마샹네 야 옌스빈 거들라 모차 당치 시츠츠 차츠 시츠 니선 거르 되게 다 야 호치 나온데 암도라타 닝코르디앙난 로야 바 딘주지 그 좀저답디라 폰저 딘주지 송어리 단 로파 만속로 치고나 로브자 기기다 도서 라속픽 톨린 네마타 로브자라 향전 옌다 그 로브전 속시 등코르츠 스튜다 야 도마샹 로브자 시네 다 암돌레리그리 다 딩상자즈기는 취소니즘 그 암돌레디그리 다 딘주기는 전도 하장 그 첨보 송어리 로브제 그 로브속 돌레시 동전나 다 닌든라이나 그래서 lobja tsoktsi tu ta lobje ge pechona sago do som ge tole na ta re ge kap gen gen len sam ri ti na ina ta gen kha la hyo fu tsa yer kha la hyo fu tsa ta di ge yang ta hyo log la ti so na ta hyo ma nang log la ku zi ti ti sa kon du po chi na chi ri ti me hyu kan chi ge yo ma ri ta ting sang ra chi tong ni na gen kha la hyo fu ni yo ri yer kha la hyo fu ni yo ri ta rong shu bo ri nyu ga mo ri ta tsang ma la yang ta di gen gen som su ju ge tole na ge kap ge ro kyor diap ngun hyo nong Та пердиен рон топшицэн нэг сунду хашанган нэ чэзугэрта лобжик цобик толена та намжуда мадалек тинжуг понжер сонре
0: Масе ани амту зонна пабзу ни ёмарбе мего пабзу
1: Ре та чиг яншпин ёре ти тан чицамне глори Не малан на та жлюг чалам тасар гзудыра гана амда зонтогла чегори
0: Можба
1: тинжуг нэм пабзу ни ёре
0: Ани ани гяна шаче хэсане ён кагур ва нема ина
1: Ре ре ре
0: Ти цобю чалам да мидю зам
1: Ре ре ре
0: Та ню ту шан шунам ёр ва
1: Ёре ёре
0: Ан тинжу инду зам та хонцу гу джу джу дэбдэ чэмбо джу мэр
1: Та хачан гдабдэ чэмбо джу бэр Та нэ малан разгэн на танг су Ян амдоли Так ти 등산 징비조로 어 딘지데제 라살이온다 암돌레 낙셀레 니마직디그리 낙셀레 타 라살레 니마직리그리 타 니마닝 암돌레 라사닝 갈거노 니마닝 고르그리 타 등산 저스그나 타 다론 락파르진다나 타 암도다 낙신닝 갈갑 타 달롱곤주 간람 디가 요른조고도 디 조교르치지 하창가 지조그다 죽춘자 쳔보지지 조교르치도 와 아다 낙실랩 저는 낙실다 라사니 가르카블 모타 야가다 스바 야가다 수기 니조 형람 수치 다치수 숨기스 그때다 하창가 지조그다 페지조지다 쳔보 손서도다 딩산 다 고수 고수 세가 저와트 미히다 디가 데소시다 네 추수 좀 계속 그러야다. 진주변에 배치스 거래.
0: 법주 대인이 수요 체제 안에 암도 종기 다니고 망초 여러 봐.
1: 레지
0: 종기 되게 막 레슈 망고스 투비 그러죠.
1: 다 레지 대 레슈 망보스 투버리 다 즉시 두거는 홀로스 가셔봐. 자람 종년 된대. 어 대라 레슈 남준라나다 지주런 족반 족피기 나라 속 마두바 롭자 롭제기 나라 마페르바 다 카라 나라 녜제 디니 그 각형 소스가 어라 어 다 딘졸레나 라나 소스 그즉 응목 딘주 야포스제 다 다론 럭파징게나 다 다론 군주군다 시동제나 보현나 강아히 상 다 야포소야 두스데 나 홀로나 드로 코 홀로나 드로사지 양 라나 소스 그제도 그래 초바기 탄다 소스 돌레나 레교 카샹 그 첨보도 없어
0: 뭐라봐 한 뒤에 다 망쳐기 근데 소리다 음악용 뭐 반응 줘야야 팬도 전부 좀
1: 하찮은 거 전부리 망쳐고 저도 그렇다 음악이 경밥치고는 하찮은 거 전부리 단 내만 저석 시동전에 단 로파 망쳐도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karma ngurab. Ngon zhazi xie jina, nye rong, ta ngason zhazi xie tong jina, xingqin yog san sam kishon zhazi tara diyori. Ta tachi di mena, ta ngang tira la ngang zik, sacha song kyob jina, ridak song kyob jina, la sokpi ki tole na, ta zik xingqin mangbo ghar kabri di, mnda na zong zong zong ngore mo. Ta tachi di mena, ta ngang tira la, yebo zhazi jab se diyori.
0: Tata kira la duk samdani zaba nye maa ki ta, labdra ya ki, nang lo liya, kira ngit lop zeni,

0: 노젠기 카제 카탄티 망부체 인지 요르바티
1: 요르 요르 요르 디사다 나가 마 보다 나 그긴 체도 제이즈 요마리 보이즈다 안치즈 요리 다 데미시 요마리 다 텔라 겐라 겐라 레레레 데브레레 요리 데미시 보글라 데브 요마리 데코 요마리 나게 마사 그 다 토마 향토로 로브지 그긴 치디 효포 요마리 간제 요마리 다들 제어리스나 다들 사마라 소파트 참만 조금 만족을 보거래 혈군 루캬 혈군 니네 야 더그리 대금 배행라 소파치 군 보거래를 주아자게 줄에 약향토를 끼고를 보샤샤라 다 디근 소와지 될즈미 메기 제캅 제어스나 다 도세긴 캄바스티 혈에 마토츠 그 자라 콘동치 삼나 레그로 요마리
0: 오르바
1: 당 소사리 도마 향토르 야 옌스핑 거도 손도 옌스핑라 레버디아도 숨죠리 레버디아도 숨치도 치신 로그르스는 레버디아도 숨치도 할람 효치 당신 로지는 향마 둥쳇 가지리 다 들은 손도 아 코 카창 언제 예라르 담으셀스 담소 도드리야 아 틴 담나리 렌치 안 판조가시다 안 페란 담소드리 니마 둥지즈 옌스핑 레버디아도 숨치도 니마 둥지즈 쳇쳇치리 다 보고 있잖아 마르고나 다 체크나라 잘 알고 그리고 체크 거디오마 뒤지 잘 알고 그런 규 말이 다 등산자서 그나 체크 넘 넘람서 자르
0: 뭐라
1: 제제
0: 랍라도 답대보치
1: 랍라야스 좀 답대보 하장 답대보리
0: 뭐라 아니 테마제 기란 주기다 근데 소리 진내이나 기게나 쇼고리야 쪽제기 차례 난도가 뒤 쪽제기 차례 난고야디 기란기 당벽고는 근데이나
1: 当然这是启动就能认同决定过了了录制打算那个决定过了了同时决定过了了重组跟过去去的他录制过去的话他你从决定了工作过录制过去的话去的他录制过去的话他结果了就没在这里是呢他各地对了呢录制忙不是老人就这样的个忙录制忙不是通就没在的他听到了啊个马上能够得到供应能够设立这两种第一是这个人内这个项目是人民动作是这种这个马上
0: 만족了给下休息看看看但俺老这个人去去没落去不给送的没了哎这个那个那么用啊是吧啊他给了那么用啊是吧满足了老少见的那么用多了第四老少破解的这些俺老这个执照吧去不了嗯那做给他执照可能有的他做不给执照这么去东京的他听托马当包了老少他一个数据东洋了拉索比给多了老这个执照去过
1: 냐니비기
0: 지적된지
1: 但
0: Duxa,
1: 아 제캅 그 수주다 무속 말로종 지적치비기 유런 건강다 제캅 그 수주 간다 간다 요미다 락파치엔다 당무스 따장 통자 주지 첨보 메이처도 무슨 적대 만속 나라 지원나 다즈마 독스 그 파르글 지적으로다 레가 안드 레가다 페디 안드 송다 당 무슬라 지적으로다 냠뇽정어 페디 몰라 안드 즉 레게나 콘타 안드 즈 로사다 서간다 다 딘주게나 지적으로 따장 통자 첨보다 나세기 굉장히 많고 별진 쪽에 들려다

0: 모사 찌실에 다기미라 땜마 미스고 다기 다 난기 빠라 아무라 뿌라 뿌라 샹부야라 아니 부지 더도 아고 난기 조게라 그 얼른 이거 섭슈네 렌게라 저수면에 조정이
1: 아니 녀들아 생계초 다기밍라 깨서 남겼어요 다기 다나나 기첩슈네 생계라 로사베 난 꾸수 세탕 토싱 조빙웨 미드슈이 해나오나 카세보 코데보 노르세민도
0: 체니하고도 아샹오도 녹치사
1: 체 깨드사니 더 뒤지시하고베 양지 주베 더지 숭엽도
0: 가수어봐
1: 치키 루메 어 제부 가나님부 치숭요
0: 치키 루메 머지싱 전기 제부 유사와
1: 나나
0: 휴잉학교 간지 좀인도
1: 니 휴잉가라 룩 누마시 라 누세나 랑기 루리 낭비 엉지게라 라 민도 다교 니 아샹 룩
0: 엉지게라 민도 도교 라나 아샹 럼도 가요바
1: 엉지게라 티 니 아샹 벤도
0: 아리 오베 덤베 덤베 덤베 타야 라나 누스나 난다 그 제일 중세 망찬의 시간이 네 제일가라 록
1: 타꼬치 삼차티도 저번에 김이 처음에 둔게 이녀 오래 중세 마루 마음쇼 눈을 커버주게
0: 대나나베 네 아마락 요바
1: 오
0: 나 중세지야 망차다 저니 녀세불러 니녀두즈 생강 락바 녹 쓰대니 니쇼기사
1: 어디 오래 니기 누세나 게라 코츠 오레니라 셰셰당메요
0: 셰셰르당님은데
1: 오나 코츠도
0: 오베 니트레공 게라 코츠 다드니 던지시죠 게자 마드자고 뉴고
1: 오다 미겔라 이지 저부 샤모도
0: 오베 오나 오레니 미겐사나 비세 예제지게 미쳇
1: 데 야 오레니 지마 기게사나 비서라 종제 용츠구
0: 닝고달라 마당구제 제세면도
1: 비세 눈주 띠듯이 쇼도 람사파마라 카바게민도
0: 양가지요 봐.
1: 어.
0: 나 엄지 중진 뒤다 너니 게라지 녜발라 카바균 그쪽쪽도 체가서 당스고
1: 티세게만 비 게라기 카발로도 냠라 쳇다 쳇니 게제 찌찌 쇼도 누나 티부지겹 게제 찌찌 쇼도 누나 티부지겹 쳇다 쳇니 고
0: 디가가 쳇 라나 후르다 냠체국에 파마로 롱뇽제랑 하코소 머시코네 비전에서 도시에스민도
1: 타샤나 디소 소소 네발라스 레군제 마치
0: 당군지시에나 파마더 게라 강서 글레이겨 워레체도 장베
1: 수멘베사가
0: 타 파마레 카민도
1: 베
0: 게라레 카민도
1: 베
0: 워레니레 카민도
1: 티니 수르카요바
0: 닐라칸
1: 콜로
0: 철도라
1: 콕시
0: 철도대 뒤를 고무 가라 모델라 오래니 녀자 세사베
1: 나나질라 다부 먹여노 레블레 꾸라 오까 소용 초베
0: 가스보다 리리우라 오까 소용 사
1: 제라 다부 먹여노 꾸라 녹도 시게 반바 니 레블레 꾸라 오까 소마소
0: 루테나 고야토하고 계셔도
1: 그래서 가요와
0: 로자 녹 초다 파마 강사 롭제 고자라 히서라 헌도 호나 겨그민도
1: 소소비사 소소라 라니 럭비 길어 헌도 겨시 가요 봐 우리 파마 신다 잘라치는 미주기 우리 누구어스기 배우나
0: 배지 헌도 먹겸나 비서 가구게 우리 매생기 코너서 우게
1: 어인게 양카싱아 롭제나 니조겸니 게라기냐마 너다 차로 롭제녀로 줘비도
0: 다시 내양 걸어 줘노 오늘 하나 니 쇼죠?
1: 아니 쇼마 좀
0: 오늘 간디베
1: 냠라 니 깨부지 쇼
0: 나 아마 딘제 쇼사
1: 양비스 커세기 뷰이기 쥐바탕 쭈미 그 존디 군주 치기
0: 비스 지기 이나라 쥐바 티나야 걸어 줘서
1: 컥수연이
0: 니에바라 라자 토보유 이나앙 비주 지비 왕차 미스
1: 왕자 수로 거봐지니 짜라라요 벼 더둥어 쥐낭 비스가시기 비기 치제 걸 전지 공주 치기
0: 거치게
1: 놓치기 롭제 시바 속속 초고 야야 사주 뒤기 비게라 샤오 있나 삼촌
0: 양게라기 시미 시게 좀이 치사게 비서지기 입주 초모수 주민도 인주 초
1: 거치네
0: 니에 낭라 시미 메스친
1: 파동 로켓나 티레 그 차군데 여보
0: 가요 봐
1: 루제 로체 루세 로체 리뮤 로체 지잔이 튀기면 비
0: 가요
1: 로체 신다 강 튀기면
0: 대나 나비 내수 내양 小长老的 쇠구비
1: 他 우마슈 수쇠女마 내 나와라 내 빠라라 쇠와이
0: 오늘 빠라 가슴비
1: 너 숨기 코디 그나 윤치 하치치 말하나 오르면 코디 그나 윤치 루제 루세레모 겐츠 또디 두기 멘베 스송기
0: 다 우르나마슈 루제 케젠 루세 케젠 레모 케젠 너저도 쳔하고나 르고
1: 니에 누쳐온데 빠라기 코디
0: 하치치치
1: 코디 하치쇼도 추주슈기샤 티레
0: 피
1: 엉지 게이 돈주 간디 무종지 숭기
0: 예바라이 테나나 숭기
1: 당 놓치나 우리 적재미나 거보차 두세요 봐
0: 적재미는 욕쇼 오래니 제마 고조 다리니 시얼 중나
1: 제자베 털이 간디 섬노 제마 처부 죽이베
2: 강종 시리 책유
3: 강정 시리 책유
2: 디네 군이기 벽이 띵스베 징내러 롱주 치초나
3: 디네 군이기 벽이 모차치웨 규제러 뇽르낭초
2: 디가 종친앙키 징내 차지미너 탕 직지케베 벽이 시리 랭웨 강종 시리 집균 시비의 생이 강종 시리 집균
3: 강종 시리 집균 sembol hinge gung kamsa tandal hinge ge sengu su pe le chen di ni pyo ga lung chi ne gu ji shi be kang jun si ri che gyun si be le chen di ji nga li chen di zum ji tang zo gyun shi kin si jun yi sing nam cho ge ge ta mi ri kang yi ya gyun ri cho we nyam nyon so le din ne yang rang ke chu tan dian be so a ri bu ji yue bi xin pyo le chu na cha ju be ta ma ju be tu mian de gu wa xiang ju che be so 听目门一边开去见起米日让起苏阿日别定于出前年立起索拉年开去点别面接日必须于苏阿日不尼陪土基隆文起罗家叉卡县文内于把接西一起索索归于啦提松地前几个陪让起苏里面个提兵又托云点广不错亚嘎塔卡起欧间索塔 佩都有看松的佩地老将他心就他去的能记据悉他老年准备娘娘三军所面修忙不赞别佩给苏阿日本阿尔来拉巴儿推目门一边开去见过年佩给拉那没不穷佩土吉日扎他切么所所阿囊吞日不地日边内切往阿他格子念阿叠角温去丢卡地 rigbene chungwa nga si chabje ju cha rigbene chi chung tian nam ni pian chu ji le ji den ta ji pian ji chuo chu tu zhe wa xin yin tie ding rigbene qi wa xi le ba xi ba qi ba la rigbene xian nam ga qiang chu xi ta yang ne ra zam xi ni ni ba tu xin gu ke di rigbene xian ta ge zu chu ma xi ne tie ta ta zhe wa yu bie rigbene xian ti cha cha wa xi xin ka bu xi 且在培养起苏阿日不塔纪尼起这瓦提亚闲塔明这位推目门一边开去什么电影德孔里才拿里啊连给去人一年培养培路苏里路林起给人起目瓦拉强斯南德给拉苏培起面塔继续别人的电影肯这是球迷过来接着续别这位的先出席听听里才拿 배기소아직배면지송지고라 모투네 겐수도블라소 제지슈비낭튼 제지슈비 탱게네 센시낭교가 수인 라창스남도께라니 책동국게 둔지둔지러 시지슈토 충부타 충을 튀네 다주타 수리 거충양기타 탑리타 짐수소 배기 수균 링네카라 퇴삼낭 ཁྱི་ཏོང་གུ་གེ་ཁེ་ཆུ་ཁེ་གུ་ལོ་ནེ་ཉེ་དོང་གྱ་མི་ཅུང་ཉི་ལོ་པར་སི་སི་སན་ནེ་མེན་ཅི་ཁང་ཐུ་མེན་ཅི་སིམ་ཅུ་ཆ་ལེ་ན་ཉེ་དོང་གྱ་མི་ཅུང་ཉི་ལོ་པེན་ཅུང་པུ་ལུ་སུ་རི་ལུ་བ་ལིན་ཐུ་ལེ་གུར་ཁེ་ཐ་པར་མེན་ཅི་གི་གེ་ནང་མུ་ཐ་ཁོང་ཁེ་ལབ་རི་ཐ་ཅིམ་སུ་ཙམ་ཆུ་ཧ་ཅ་མང་ཤིང་ཅི་གི་ལོ་དོ་ཅུམ་ 这个是一个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人的 去呢。
4: 但这个人类同志你过这话就听着用的当然就日常时间是还有点松软。但都对着学不赢呢。但同志你个人类的我们就是别凶肉时间是做的中央啊是。中文啊ते खारे सुंगो रहे थे ना जिगन कम अरे तो ता तेंसा चेन री बाले ती चोवे ते चिंबो जोर बा तो ना अरे जिगन कम ते कन्या चुंगो रहे से आज वो दिस उन्दे अरे तो सूर्यों की सॉरी को ते जी खारे इन्ने जी ना वो खारे सुंगो रहे थे ना अरे तो ता जिगन कम चोवे इन्ने जा यानि मैंने जिगन कम चुंगो चिंग खारे जे वे जिगन कम ती चोवे ते कन्या यूं गो रहे थे ना직대한테 중앙 안에 중반이 있나? 아니 직대한테 얘기한 걸 왜 뺐나? 뭐 타다 코 가서 직대한테 있는 중으로 봐. 뺐나? 다 직대시 자침부 등한테 육사 뺐나 가서 싸걸라 들자. 싸걸라 되면은 근데 중으로 해서는 뒤 당부도 중앙 안에 중으로 해서 말. 뒤순데 싸 싸걸라 되면 유배한 걸 뺐나? 뭐 타다 뺐나 신대한테 쓰면 가리 있나? 뒤 창마 싸걸라니 기운도 티제 대한 상막 가려서는 중앙에 안에 정말에서 곧 터도 티제 그러고 두 터도 더나다 중앙 가서 게도 뭐 간대지 마 끼에와다 끼에가 중요 그 희로 돼 멍시로 돼 어 대수 전 대세 정도 와 대수인데 안에 저 치료기 아니 배나 안에 저 내세 사고라 대 중앙 안에 두비요나 아니 안에 저 밀 러브티야 사고라 내 중앙인데 안에 저 밀 러브티 중앙 안에 두버려서 중앙 안에 두버려서 디슨디 정말 중앙 안에 쭉. 다. 디 말한지 메일 러버도 중앙 안에 중요하나? 오늘 메일 러버를 다 말한지 개간나지. 제 말한지 주니로 봐. 디노는 너에디 가르치에 정보를 했으나 중앙 되게 돼. 우체를 깨인 된다를 떠네. 아니 난그 메일 러버 중앙 되게 돼. 돈이 돼요 말이소. 그러나 먹는 거 제일 좋아 말이야. 배낭하는 좀 밀어보는 추 가져야 될 거래. 싸가져야 될 거래. 중화. 아니 매도 줘요 봐. 싸주밀어. 말은 좀 밀어보는 줘요.
5: 네.
4: 뭐부터 한번 줘야 돼. 매를 때 중으로 봐. 시 진세 시 뭐부 투비에 살 때 좀 됐어. 네. 총감이 얼 봐. 연식 자대. 어. 아니 디 트레드미. 드네 망로라. 우저 되고 아무래. 그런 집 배나 미소고라. 간세는 고주 매바. 같이지기 되고 아무래 봐. 그 두어 두고 두고 두고 두고 지고 아무래. 두어 두에 가르치고 그러는 좋은 거지. 아, 네. 등어가 타다 지고 그래. 미스는 제로고 뭐 있는 배낭하는 저 지신 차차비 있네. 지거야 체 로마디에 약간 지거 로마피 약간 로마티에 동갈로 지체 유림지도 봐. 뒤 가르죠. 중원 되는 지 걸었어. 넘어가 되는 구조집이죠. 고. 두기 두기 두기 두어 두겠지. 고. 다 매다 봐. 고 지로 대어 말해. 말은서 로버티 더서 가르치면 되는 누워 줬냐 지 걸. 그는 말은서 단다 고 기간 나치 쓰게 돼. 개에 돼 가르치고 말했잖아. 중도 말은서 당부기 근데 다 단다 두 번 있나? 로스 숨주십주 진사배 누워십주 누구면 누가? 누워줘야 돼. 고 이래라 누워지게 마징제. 니마지 그 누구 덮자를 누워줘야 되는 말 봐. 계속 가르치네 누워라 봐. 뒤 돈도 사는 거 아니지? 룽구 누워 때 누워라. 어디선데 중화디 독서 드셔야지 말. 대성도 말한 좀 밀어볼 때 나자 중거 있나? 그 남로 중화디 이제 돈이 뭔가 말. 그 소수 내가 다 소수 먹니? 딱다 지려야 돼. 딱다 창미디. 중원도 변해 양은 매숙지라 양은 사숙지라 양은 출망이라 주숙지라 골미바디 두어지 되고 알아 대성도 속보라 아니 마대와 능수 망고진 걸 나다 쓰기로 와 그 손나로 와 또 오늘 뒤 중원도 이제 뒤 근처 지연이 그 돈이 없어요 그래 들려봐 있나 코 양은 지루용이 매 매송으로 와 그래서 나자 면제적으로 와 매 뒤에 그냥 좀 그랬잖아요 지루기 지금 가면 기회 빼나 자지신 그래서 그다음 민주 망고적으로 봐 빼나 사도세일 다 사도메요 아니 자지신 메요 아니 신기메요 다 디제디 디 반스는 야 지신 디제디라 중앙시에 지중요 빼나 멋있다 중앙안에 두버리 돼 있는 거 보통 말로 중앙 찍고 찍게 내고 말하고 빼나 가지 중앙 메시죠 가지 중앙 주시죠 뭐고 가지 중앙 디 농시죠. 근데 엄마가 정말 멘토장. 네. 그래서인데 그 체력이 아니 빼나 말하는지 밀 속을 중앙 빼나 말하는지 다 서준이 뒤야 숙체로진. 아니 마대어 용도 체력이 그 서준이기 합대리 가려서는 중앙의 매래도가 거의 있는 게 그 서준이들 정원으로 와. 매디 저러 봐.
5: 지.
4: 전체로 그 중앙 저시에 지어 덕저 뭐가 된다 칼세. 아니 그 마. 고 서주디 마 육충.
5: 야야.
4: 어, 나 딘저기 직신디 케제. 아니 고 맨저지고 봐. 대승데 제료기 그 말한 정말 보이 중앙 안에 주. 난 그 밀어버디야 중앙 안에 주. 집어지. 디 중앙 안에 님들만 듣고 돈이 매매 내걸라. 야, 제료기 중앙디 중원시에 주주 응원부터 되겠네 아니 서부터 미소고 아니 중원한테 님들이 답시 대성도 뭐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다들 그 생일이다 등부시라요 봐 시청에서 저거 봐 그래서 육성도 된다고 되는 개인으로
6: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처피 니네 슈 센다
7: 안주 메부스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주니기 야게다 버와 네 슬리 니네 슬린디 네바르도 슬린도 가네 렘바도 처피도 미리 렘니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8: 잠나 도조 이난다 그 그거기 링키 살려 보고 좀 있는다 다 좀데 소소 나로네 미나 마부 친도 선진도무당 수단이가기 나니디디 지시들 제외이 구매디니가기 낭닝기 땅미 갭디기 주족기 개중당 줄루당 르니당 벤저당다 무슨 마부지 정근도 미르디니가기 르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근도
9: 여기 단능가란지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들인 다저래 마세가 땅가라도 셰샤브디 하장 표송소고 대딘 로바가 가져래 디지도 담았다 대역진대디네 가라에서는 규율인구 때 노규율인구 임바 계속 사고 임비다 디 땡치고
6: T 디니 강종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드라 강종 시리 접규 시베리 진디 군이라 몸범이베 시리기 뒤즈티
3: Sambolhingye, Tandalhingye ghe sen shimbidini, Pyogi Suwarikbe Menzi Sungji Guala, Pyongyong Pyulu Suri Lublinki Gigan Chimuwa, La Chan Sunam Dupgya La Su Jeri Shubye Nang Tuyntiri, Mutuyne Jeba Serona.
5: Nge la, da, di shudwaan ran ju Pyogi Suwarikbe Naliya, ni Lungchi Pyogyan Sa shudwaan.
4: No, no.
5: Lungchi Pyogyan Sa di, kwa suwa rege la.
4: Da di, Tandalhingye di nga Tagin Shubye Tire, 중앙아 단다 고지 신고 주단디 중앙아 데 제시 좀 걸죠.
5: 나스.
4: 다 있는 거란지 중앙아 쓰게디 당무부터다기 중시선이죠. 무부터다 중시디 중앙으로 봐. 다 미소 고강랑 거란지 제시 조용디 소리고 아니 룽지 백에서 제시 좀 그래.
5: 아. 룽지. 미소가.
4: 어. 다 룽디 중앙 룽지. 응. 제바디 중앙 맹캄들 메디.
5: 맹캄.
4: 아.
5: 메.
4: 메
5: 룽체 메체
4: 어 다디네 백연스게 디 서준이시
5: 서준
4: 서다 추 중앙서다 추 던전이 님보
5: 서주
4: 중앙서다 다 중앙 던전을 가려 가려서 캐주 중앙 룽스게 대기니 쉬우스마 고고주 그랬어
5: 고기
4: 어 디는 그런지 중앙 메디 조역 차들
5: 최
4: 동물 뭐 간대지 있네 조여주와 말해
5: 시
4: 되는 그런지 지루한 뭐 간대지네 근데 밀 속을에 조여지도가 조여요 봐. 그 조역 세신 이제 좀 봐.
5: 지는
4: 이제 뭐 타다로 조여줘 봐. 응? 근데 추디 연식 자실. 다 계시 추디면은 뭐부터다 식도. 독도 제요 말이다. 연식면은 저 말 봐.
5: 시지.
4: 되는 이제 총감도 그거. 다디는 사디 다 시주에 들어서 동업 독도 제 시지와 말 맨날 추디 추 뒤에 그게 시지와 말 고 말한 좀 사디시 거래. 다음에 사다 추디로 조역 차요 말해. 본전이 다 정문서 그래 말한 좀. 다 시위 차실. 고 조여 말해. 고 티브도 조여 봐.
5: 시.
4: 롱디 거여 봐.
5: 거기 차.
4: 뒤는 남가 좀 있다.
5: 남가.
4: 남가도 동배랑 시들. 뺀.
5: 동배라.
4: 고. 즉. 뭐 간대지 뭐 있네. 섭소 차지 와 말해. 낭 낭디로 확동 차지. 동바지. 늘 남가슬라 버. 간선고 세력은 알아서 남 남가스게디 동바인데 들디에니 다 민다샤 버 봐. 디제디 디제디 메베슈라. 중앙아 디제 메베슈라. 뭐부터 두고 말했어. 맨날 뒤젠 뒤 중중 알아서 미기 마신베 맨날 뒤 중중 지네. 거의 중앙을 때 두고 그랬어. 중앙아디 메나 간절히 있는 뭐 뒤젠 중중 그래 두 개야. 그 네가 맞춰.
5: 뒤에 참고고 있어 봐.
4: 뒤에 참고. 대성도 땅 안에서 미 서버강 러깅도 안 가르쳐 버렸어. 중앙 아스 뒤에 중과 말해. 근데 랑기 매 축제 자샤. 랑기 사 축제 자샤. 랑기 추 축제 자샤. 양나 매 축중 자샤. 독스 뒤에 중과 말해. 좀전 가르쳐 러버 있나? 매 러버디 러스민 된 총으로 봐. 그 뭐를 찾지? 샘미 뱀벼 찾지? 안 샘기 찾지. 닐 된 명아라는 놈이 맨날 데 러디스미 있으면 누가 러버데 단스 맞지 보세요 찾아보네 그 미즈게 데 니네 줘봐 맨날 저런 거 뭐 사도리 자스게 돈도 샘이 변부장으로 봐 그런 좀 밑도 속자 돈도 그 샘진이 뭐야 그러봐 대성도 미 러버데 러스미 니네 줘봐 있어 뭐 샘이 변부 찾지데 샘네 샘스 찾아 샘 찾지 니 중으로 봐 대성도 다 샘디다 러버도 니 좋아시 보여 알았어. 미 러버디 니네 총으로 와. 디 샘다 뱀부니네. 디송디 샘네 가려운 거라서나. 안 샘라 뉘엄 바체네 그 나라라. 미 샘세게 될라. 다 체를 수 소리 용디 가려가라서나. 능주 될라. 되자. 시다.
5: 디모.
4: 디모. 시디 샘게 능주 다 라고 지레도가. 그 숨나. 다 신다 샘디 나와 담면저 여데 이내 공은 좀 지라고 했네 숨숨으로 봐 다 대승도 말한 저 여자 쓰게 되는 가려운 거라잖아 말아서 접어 줘 말아 밀어 떠봐 지
9: 사실
4: 고미 디송디 던전이 차 딜라 아니 룽지 베게스 다나 그래. 다디 고나 디스템 감다 중앙디 제디 딱다 내용도 다 고 나자 말해. 고령신이래. 베는 미소월 베나 말은 좀 밀어 미샤 작로 또 감려요 정신 딱 칼 제로 칼라 던져도 맞을지. 아니 제로 그 말은 좀 깨는 던져 맞을 거 없나 밀어 베는 미 배티 망고시라 그는 덤블링 돌 밑통 뒤뒤 주서 때 있네 저지게 민도가 가르지 않으면 저 용 거라잖아 룽지 배경에 차지 좀 그래서 그 배나 미카지 뒤버시해 줘 미카지 룽시해 줘 미카지 배경에 그 뒤도 나 정신 거래 뒤도 내내 야 둘렀대
5: yes
4: 파만이 고자도 쓰게도 야 중앙만 하면 또 너마 직주네 대용이 알아서 야 미코랑이 생감도 좋아지 뒤운데 말은 좀 미 저지게 요 말 봐. 근데 멘트로 가려운 거라서나. 딱 말은 좀 비벼서 하려고 했네. 아니 룽지 배경에 시에치 중요하게 했어.
5: 아니 걔라 나즈.
4: 다인 다데스고 정신으로 봐. 딱 나자도 가려운 거라서 나자도 다 깨는 두지로 봐. 근데 말은 좀 미 속어도 요 때 깨는 중복이 있나? 그 나 적적죠. 벽에고 요구 벽에 대여 봐. 근데 트리블라 너에 세다 줄람 치료 깨는데 더 있나? 자야 집에 계용이야. 그러? 타는 쌤 가면 가지고 빼나 공부 싸워. 내주든데 죽는 것 시간 계용도 안 남자 저 바로 착시 소리지.
5: 지지지.
4: 지구도가 어디 남자 집을네. 집에 나달라.
5: 착시 있어야 기지.
4: 지구도가 대능시 빼나 백엔을 넣어봐. 제로 끼인들 두고 있나. 난 백엔도 배운 거. 대신도 룽라.
5: 네베
4: 아니 제로 끼인들 세다 줄랑 카리나 된다도 왜 아니 룽디야 롱한테 배운 것도 와 어디 중도 그때 배워 있나 아니 신 나자 잡으려 봐 다디 가래 쓰이고 알았으면 안 더긴 게 쉬운 애지 제로 면제 그러봐 아니 제로 그 면기 면제야 대네 아니 뺐나 가지래야 생감서 생기 된다 말한 줄 된다 답시 된다 열어봐 대상 뺐나 생감서 멤버 열어봐
5: 생감서
4: 생기 좋아 될 때네 소고데 고대랑 이야 된다 다시 된다도 와
5: 심든도 조지인 비잖아 그 차야가
4: 근데 좋아요 그래서 룽지 백엔 쓰게 돼
5: 근데 쓰기도
4: 룽지 백엔 쓰게 돼 고 심다 아니 뱀보니까 그 냠루 뭐 보지로 와 뭐 보자고 다 뒤인데 딜라 고 직내 말한 좀 면제 저를 면제하게 중원 염제치야지 니네 생각하고네 염제치야는 아니 레벨 중원되자 돈염 대니 근데 그걸 대단도 대 답시 뭐다 딘저기 지고 봐 근데 상은 어떤 안 돼 지구의 중도 있다 또 대멍시들이
5: 됐어
4: 그 뒤에 뺏디는 막 고네 죽도 막 튀는 게 왜 저 말아 어디 그게 소화를 뭐 있는다 그렇지 있는다 맨진이 있다 그 지금 좀 다도 독스
5: 롱체 배경은 용 부주고 그러지 말디게
4: 뭐다 그람이 먹는 줄 고 코 딱다 내요나 고 나자 용고 말이야. 다 디선데 안에서 소리 배 나올 내 맨주 세가르 말했다. 고 랑넬 마게 용디 베나 낭드니란 송거. 직 내중문 거 치야지. 직 말한저 나자 중부인네. 맨주지. 직니 송으로 봐. 다디 디 주름 디 낭라로. 된 직숑 디세제베 다 농지 베게. 아, 나. 코 님디 대그기스. 속고 낭라. 코념부지 대베인. 대난 나자 용금인도. 코투베 있나? 먹뇨 가르쳐 그리네. 아니, 나자 용. 고담 맞지요. 전난 중으로 봐. 근데 도스 되지 좀.
5: 아니 걔랑 안 좋다. 근데 숨도 나지 이제 밤에 나지 마 규티브리 산지 매베 걔. 디 엔테기 디 좋아해 케어베.
4: 어 여르다 디 던데 디
5: 규티브리 산지 수도 근데 좋아.
4: 좋아도 좋아요. 그다. 뺐나. 밤 보디 그냥 좀 그래서는 밤에 이 사면 된 중으로 봐. 응. 그럼 막이 존재가 남아야지. 저 이게 뺐나.

0: 안저 네지 대바이나 곧 네티 선디 야구매가 제 나저 유저들인데 있는
1: 도구디래
0: 티 코제임디 나저 떤가 야 두디미미임디 네디미미임디 네카지 지 강보매가 견제된다 가지 나부제야로 소부딘데 능주 망고 정도 티간스나 사병 걸죠 봐 티선데 보 배나 말은지 별로라 고만 유튜브 나저티 하나 이용 거라서는 파만이 고를 때 그래서 그 요걸 할 때 정말 봐. 그 요구네 요구 야구매나 그런 거나. 뒤 그 뒤라네 뒤 맞아 뒤. 그 가서는 그 뒤단 대비 들어가서 봐. 그 사병 군에 이용 거라 봐.
1: 네스.
0: 사병 준비해 있나? 그 대비 준비하지 마도 야구 용 말 봐. 근데 대선대 대상 맨날 말한 저 뒤 장사 때 뒤에라. 보면이 소부터
1: 제시
0: 지금도 오늘도 좀정도다. 말하자면 어디 다 중원에 뒤에 좀 그랬다. 저지시. 아니 고라니 뒤에 좀 그래. 보면이. 내가 고라니 되라 중원 균전 된다 정보 있나. 아니 그. 다 낮아서가 된다. 돈이 망고지로 와.
1: 그. 지구기 난 그게
0: 난. 아다 조진 그 망고지.
1: 나는 시스템 칸다 간다 좋아요.
0: 낮아서
1: 가시 근데 그긴 좋으라니 심칸 임베서스도 심마 기베서스는 나즈 멍구스 라이오도 와
0: 나즈 하직 심네 용과
1: 어
0: 배는 어른저 팅사 배주에 계시고 친니 배나 배드 통기 돈조 지제 있네도 제나 있네도 통기 크제 자치와 안 팅럽지 안 디나라라 미창말이야가 지도 지신치와 대체 그러봐 내가 누주죠. 아니 전주죠. 대체 용도 가르치고 그래.
1: 샘라베.
0: 대샘 누주디 샘. 라 대체니.
1: 갈래다 뭐 기쁘지.
0: 뭐 용도 아니 단데 샘이 나서 대체 용도가. 녀석도 지혜지면 누가. 이유 정서야 돼.
1: 좋아.
0: 정디 그제체 차진 그제야.
1: 그제야가
0: 누주 그제 어디 용도가. 한 먼저 국교야. 비제시라 매바 설레된 게 돈들 용도가. 그는 샘이 누주디. 나자디 고 샘기 나자 샘기 관심 고 러심 일행직도 있는데 샘기 러브디라 쇼긴 되고
1: 알아
0: 러브야 샘나 쇼긴 되고 편지 뒤에 쇼긴 파도 테이블에 있던 거 알아 변이야 나자까지 속으로 나자까지 이게 샘모 조체도 와 나자도 우스 러브 있는 아니 시야 나자 야 나자까지 변나 낭러 왕어란 저 뒤 상동을 보고 가지 변나 딘데 상동을 보고 등기하기 망부지 알아 던저 고를 견쇼가 있나 코에 조진시에 샘모 조쳐야 된다 나사도가 그디 소부디 샘라 쇼긴 되고 야 소불 나좀 해야지 샘과 못한테 지나는 선수지 눈슈 치잖아 간장간장에 코
1: 수고야 견쇼
0: 골로 망고도 소불 나서 럭도 봐
1: 나도 재미나 저 너도 와
0: 그 다음에 조진이가 샘도 뒤 대중도 말하는 저 롱지 되겠는데 독스 뒤에 좀 아
1: 나나스
0: 뒤
1: 됐어 singe namcho khongthu lingge ge sentru bi dini jeni ne phenjong phulu suri lubling ki gigen chimo wa la chans nam dob ge la su phegi men tha chi si be ring ne dini lya rig be shung lu si jin s kha ri yume tha tine ne so a rig be lung thi phe gen si ba thi khen de chi lya si gi yume kwa la je chi be de ba de si ta ji me li chen na lya mu thu ne phegi so a rig be men chi sung ji kwa la gen su dom la su je chi be de ba che chi si be lingge ne 推多度三南游秀听地抗中西地切片西北里前寻参他协议里前地中地作用三国七军他西皮千贵南天八三次拉日我那西面里前呢杨家解忧听地徐殿家我

0: 当另外呢，落去超度三万五千七特级车呢，总是一马让被南北当街，马拉我也不打药了，那边连忙都签呢，递给几面不是。麦当前给中呢，你忘了，但是革命初期过了，其实全部南边这边的人民落去了解有怎么讲，也不南边唐古唐街边，特级多为人物打个呢。 铁链南面军民让起路，长不松话给你坦白说，铁链哪里开把解释的，虽然专注过了，你话给，专门学别团人动了的，人间称话别了马工商，铁链对公宁波团出的，巡逻大米官渡托票呢，业绩你们落去郎村呢，他们甚至那话了你话，这边经济阶级全部呢，官民阶级两大同样苦。
1: 지회 넘버 냉지 유출남 제외 도로와 담배 추이는 현대 주라 개배 탐지념 대례 당부로 옆집 계시기 주변 순위 올라 일랑대 전대 차외 콜방 경화당 강기 리규 무디 치신기 누구를 댐바 디시 시장내 렌체 코르웨 핀조 투주기 창달 승리 시외 나낭토 랑신 퇴니 주불라 전발지
0: 시주배先南给连马外波巴美巴的鱼鱼不出的给轮汤街落住超度三万七级整活落住全部出不是铁达拉巡逻当把当对送把泥土浪不起那么了泥出谷忙都穷的超度全部泥色素忘就赢不当大桥那么了样丢忙都穷了嘞开巴拉帕巴泥客厅脚住银行马黑那样
1: 皮乌蒙达皮乌穿的，穿着王部银巴提醒图，轮部金南了呀。皮乌蒙我在的穿的，七包西部巡逻查巴提尼穷的，给我他们家安排了岗位。巡逻大米提了呢，特个是成为绵阳查巴西。巡逻提尼，狼出当罗主任皮皮的，日边内军的主编卓瓦德巴求的，罗宾开巴他店呢，尊重赞别。
0: 我们看见拍照设备局，现在内军的云人部长官了，面对把龙头缺的，太阳上啊，给举的，出个什么的，电子机热不的，热气的，打住不的，张也把住了的，谢谢的，那边气的，得着了开不的，革命热不的，多起，出笼切住，接点江边吧，气炸吧，接起热不的，出住不的，全面给热不的，内都给热不的。
1: 내도게지버티내침보좁게라속바라로추기죽바신도개발출바다티신도규제잠수차라양신칭미족비장제피도침바르교디태양약쟁기응조라장와다쉼베띵네춘자펑월케바잠다제부치시님바남다미총바예기당럭지라속바소소소도바숨주초라속바주미치자좁게팔만라속바루양기니바듄
0: 개발라 소바 카르기 차제 구소 규제기 림바치다 치차 라양 톤다 체월 장추발 규디 규제 잠수 등이 침부로 흉기 춤낸 두제 장례기 유비 초기 보면 나겐 두 제발 꿰바시 리버 치마 메베 칼람 양보라 조준 싱대 장배 시제 니모르치 남주 외교 바르웨 시베 몽미군 시외 톤딘 테니 케마 라나파
1: 시들 제도 조기 규제 강인바 랑수 견고를 직도 조배 뒤슈기 바로 남바르 눈배 뿡버 뚱부지엔 바오 용기 조기 눈부 강딘차 최당 시라 조배 나위 윤대행군 강기 청주 마주르바니 차담매 디니 친나 시베 콜로 양바들 톤다 매배 맹투 군에 총바르차
0: 天内七夕呢，也你们落去的年都三百九的，轮不那么了，没吧？给端南端塔，苦瓦气息，人家给孙南给过给都特别巡逻大米的你，浪子没多你他了不？日边内军了落去的就把你给，就这个日他大了你，偏都清不了长出的，南昌日吃了样，真随便给我接的能干样没起。
1: 제보하기 방강치바 남장 척추다 얌네다 목이 매진 조르바다 개바다 대와다 롤릭바 소기 가든다 주
0: senjur pyunsum tsokba

아니 튼댄게 닝보 랑디 최외 겹유남다 리머치 디당도치 꾸띠치 멤버 냠타 롱와보 남다 리미키 락바 짐발라 양베 갱의 신기 포르에 깨오타장 뺨유 첼라 풍외 초다르 누치발라 직딘기 산남게 나우 자주다 카시에 자친부 냠바르 드럭베 계산 냠수 뇽와 디튜 게시 림부치 나튠도 딩외 뺨유 강김바 디데디 콜로 림부치 니 남칼라 닌직라 박세 봄투 쥐바 뉴베 게부 뿡소 시당 제바 링숨다 게진 리시라 조에 투토바다 너프니 지삼 중심 세모 뜬다 달세 니모 차둥 쓰신 람투 슈퍼 추메나 옛나 게다 덴베 꼼바 쓰신 강도 내베 박세 갸춘체도 내 민중 와서 게젠 도마당 덴바다 랑부니 장시 깔라 옌베 옌레 게와치바 옛나 듄 렉바 내바 내 숨도 유게바 닌직도 점니 렌숨 꼬르와니바다 따초 기장 전필링 디니 닌기 콜로직도 렌숨 코르와 치진 류르 네미 시지 첨부당 댐바다 렌뷰니 차와 강두 마규 장신디 양탁배 탄연 댐바 취미 봉신 직딘라 편도바다 마규인 기니 바르기 유장 예바 봉소기 람다르 메뚜바 랑슈기 좀버 치베 닝도 창와디 대다르 게시 렌부치 너추기 배윤 지직배 게제 응버 세월리 다니 튼두 녀와 푸미 신친 류라 젠텐타 칼라 유베레 지중신 쿠르큐 창리라 조와다 차리 젠라 시워 데르와치바 신키 렉바 미뉴베 게뷰 이도 홍와 다도 데르와치베 윤덴타 덴신 릭주 초창 푸숨 촉베 신누 초아당 릭튠바식 쯔모 담바라 원구르기 쯔벤 칭웨 투 신바 길라 로추 닝도 창외 르본남 렉바르 드르티 심미 다니 급수 퍼베 특지 묘식 지 가괴바시 테다라 지외가 쿠르두 수베 르본남기 요거르다 유체 계급다 리차 총결 총대소 근투 뉴월레 남식나 시베 겐기 로조 마니 티베 시베 요거르나 계급 친부 꿀리 원한 도착바시 유라 대 논진 경우와 개부 샌디엔 시 차월라 쯔모 다위마 뼈바식 치발레 개습도 외배 리큐 시엔임에 이기 땜바 직부를 결비해 표미 수 제신 따난두바 카토 초당 땜바 당개바 류라 젠텐당 카고르 위배레 치당와 표미기 센상부 좁게기 제바르 겐바 샌디엔 멀류배 이기 땜바 직자를 촉바 남바 밀리 대바 치미 가마 타기강 줌바 메스바 서두 외두 착바 용마시 차와 나와 서바 대피 랑초단 덴바시 예바티 응수 차신 시바 렉바 도바시 또 안에 장 디냠도 삼바 제세 슈누 담이라 쯔모 담이바 디코나 나스바 외수 시 진직도 링와지 왠장 개부 센디엔라 릭세 메베 왕키 총결 친부 미또 개제 시차원나 포창나와 붐댄기 개부 다웰로 쥐라 리키 뉴쿠 탈레 퓨중시바 졸기당 댄바 직딘기 차외 남샤라 마몽베 루퉁아와 톱탕 졸바 퓨숨 초아신 퓨두 중외 로쥐다 징미 뿌듀 댄베 룸부 망타키 듀스 제버 제바 유메기 개부 옆세 딩이 미끼외 신예당 딕주기 왕키 레다 Leki jebu la yi me duenjing. Chamba tang nyingji ro me chowa. Sui ba tang ngdek ba tang. Chingwa la sobe mekewe le la pa cawa me bar rengshu ki jubar cheba shik yinga. Lale pichung tang yiwa man zawar che di. Yegab penchun chep jikdu gyongwe tamja gobe tam rengmune tunzin ki lamdu gyurbe. Kek che du mingyur chang nyamdu sumni kyo la changwe tamta lingwa na. Bumcha tonda jikba te shumba mebe tsige ngaru digeji mebarshi. Kayi chua ta, yi nyi tang denbe ni tuankangyang jubar minyuso. Di zamgi chawa la gawar zimba ni lochwe ki tuchungwa wu. Te na, dawe lochwe tang senden tamja gui gi, dakja tang tamja gui ba mebe yiwo ma tuandu nyerwa diyang. Tangburu, jambu tepki kone, jikdin jitun ki luksu la shukdi songwar cha.
파르투 유규 조르에 치디 고바르자 대장 리웨 제부탄 덴바 마춘나 타르 차부 봉조 연라 신디기 유샴디 괴리 외나가 나와 봄덴기 민잠냐 메버체니 영우마 봉시기 초디 랭길 차오 시메베 탐제 로주 튠디 개부 옙세라 치다르 큐르베 로규 개발 쇠웨 다위기 직베 초테르 치신 조아 개발 큐르디 lēnbō nāmla lēksū chīnē, dhū kī cī tētār sāngō, tē tēshīndū gī tū shī uk yungbāshī. Kōntū lēngē nē sē nāwa tēnī, tō kār shēp chūng cīrīng wāngē kī zāmbā tāng, chāmbā gēnzēn lā nē shūtā nāngshīng, pēnchō mīmā bīchūng kāng nē bīchūng nāngwē, pio kī nāshūng rīng lū kī zāmchūng rīmū nē kī chēshī yīnbā, shūnū dāmi kī tēmgū jībā, pio nōr nē tāndē pio kē nōng chīng kī gā chū tāng tūmbā rā, zūm chī wēn cām tāng zhā nē, 양튼 슈바티 리우 탕보티시 생일행게 땡디 퇴게 농킹키 리젠 퓨스메이 리젠 제주단 제초난케니 깨양라다 십시 챙겨버니 계산 들어가라시 땡게 슈덴자고

남초 남불행게 내 원점 체매 루얀 시베니 신신심 나와 닝타분에 토제는 쇼기 내센디 케기니 문예 톱세 톱에 루아 유라 원점 체매 루얀 시베니 센디 센네 니로 쇼로나

계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왕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교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品种龙青年青年库，配给龙青年谈的龙青绿起来先输赢。
1: 下面俺这成都各处村委，他立家阶段，把伢搞到那木了顶些，那么十二天堂，铺盖土，他龙墩吧，找我孙子吧，西吃哇，二十万，钱的给全打过来呀，俺就。我这就修根。
2: 新疆那么做公共商，唐代青南村新兴八天呢，品种龙井年轻猎工配给龙井给龙井六七猎前时，猎前第一人品种六的前面给人青蛙七零多几那年，配给大锤一边过了七的南西月边，谁那优秀？
1: 看不得呀，巴雅嘎达那送不着，巴雅嘎达那西边的皮革突出不不行呢，龙墩吧，杨梅那大嘴巴西边挺大的嘞。我那弟弟是透过军队开的是呢，做开的是呢，在千年的街吧，天呢，他名字已经弄丢了，惦记台南的龙墩吧，大嘴巴七个月长，天呢。巴雅嘎达那，要么那龙墩吧，要么那大嘴巴是，顶得邪乎的。他第一个不是明尼巴的开的是呢，穆勒松不是，穆勒山的名地，这把忙不几个难了，过百多了，羊马过百多啊。他第一套了牙印呢，就开的是呢，天安村外宋大哥毕军的米几百王客，天天早晚难了村外一个卡子米几百穷我的是毕军那种米穷我王客吃不的是这些。就那样要的啊，就那样。接着，穆勒西边名地，贵边这边多了，羊马会边这边多。他可能性格，天天俺都阶段没几把了，说把羊马那名堂吃苦了，没几把的也多。接着，东头套了呀，那下面没些吃个人，俺都这些学过学过吃久了啊了。穆勒山的土盖头粗不不硬呢，再往西边吞大些。俺在前面呢，穆勒西边名地越南也不多是。原来要不都是怪军队开的是呢，明帝你不开的特么的呗是呢，日不敌，铁杠人心的。特别讲，我说特别谢谢钱的了，骗到全部都是为。看我爱虚不能信，日不敌开的是呢，套了这边盖着的，套在这个看我准备怎么的。日不先到六种七百，在我梦西西这里忙不歇中啊，敌堂。地南的村外，木了西边的，恐怕进了难度，越南也不多。但地南的村外，成都高头兄弟，金些是多个了，金些是的了，皮革的呢，松竹板西边挺大的些。金些西边，杨门的松竹板西边的开的是呢，成都西边主体的个南面，开七十个，明热了，俺都日不低，对面样的。别呢，俺说宋大写个的，宋祖巴写个的，邓祖巴写个的，加上金些几把的，宋祖巴挺大的。你那俺说的对面的呀，那宋祖巴是老不的。加上的俺在这边呢，地那个作为七十年的名字是下十个。然后呢，宋祖巴是老古白工资开的嘞，地里呀这些军党忙不多啊了，忙不多，因为。忙我有把地界呢，确对在前面呢，早开的是呢，地对那个泥的下手哦，这些军当当，我们其他没几个早泥的下手，别查下，谁对？今天什么的？在前年龙都登进六七万男的电视给我康熙，熊在耍了个孙子那边，地界在敲我是，地呢到几个人？到地开起来的是呢？孙子把是六国军队开的是呢，熊在耍了个孙子咱们有张，天天姐姐耍了个钱呢，天天孙子把是六不得噻，对，耍了个孙子咱们有张，姐姐钱呢打不得噻，给打我今年卡几个钱。哎呀，这都是人家听着那个宋大嘴巴都不一样，天天说我就和尚个，今天呢孙子把对，隔了孙子叫姐姐点赞，姐姐过来。打不得死，这的人就听着那个，就晓得搞了宋祖写个乐章、签章，宋祖把是拿不得死。这个就这兄弟耍了个宋祖咱们也不了，开两把汤，这的人就听着那个，就在南端的搞了宋祖家的写个乐章， sumjubas lebe res, tawa mijigba zo dini nire. Tawa dini tela, yanje ngawan chwagi sheme jore. Yanje ngawan chwase de anganzo sumda shenja likshe jidu ki zebu badir wala. Kurangi sumda dibenala ya sheme dinde sumari. Dini kangi wangdu dang yang chwa me sumari. Chwa me. Jeje ki chana ngunzi chene digre, jeje chana ngunzi chene digre se. Kurangi chulung mebe chane tene, niga digi be, dawa dindesi denamari. Tini kangi wangdu dangyang chwa me se sheme di sungje, manangu me ta me di. Manangu me ta me di ina, zo nubo katasana, ngaji matin be tuen denamari wala. Bena gendu galo wengyang, ina yang segi, nganzo peju chilu juba, di tang me di nubo jibari. Ta di chwe ki sheme di sungbe gabla, yanjian ngawa laga dinde sumari. Mingdo tangbo nisi, mingshinba zamgi shungde tokbe goba de dusi. Tangbo jubala, jujik chana ngunzi chayate. Chaza, mingdo tangbo ni mingshinba zamgi shungde tokbe goba de dusi. Chimani, da dedi renji tundu lagi anda jeshe gyondanda sungo arwala. Chimani, dadu ki shung pejir ter tewe lenga tangjebe 당보달 숭월 차오 숭옷 셰미디 숭월에 제가 예전 강원하게 당보 기니 강그왕도 당한테는 지기어스 디지라 겐두기 체지 자제 당보 능신 문지 채나니 민심 바잠게 되니 흉제디 떡배 팬도딘데지도 대대전지 진들하게 대세 견단 딘데지 겸어 있나니 다르기 흉디 되네 망치와디 숨주바 차줘야게 견디도 제장 시두 대세 견단의 능신 캐랑 문지체나 야고두스 이양제 강원초 쿠랑기 정로디나 댐버스 랭가탕 제베 당부 무슨을 차우 세디 랭가세디 네 견두스 오늘 견 가져서나 숨주발아야 이나 걸숨주 좋아디 세그 유나 떠주발에 네네 거주순주 딱이 이와탕 문주탕 진주기 딱이 주버서 시에그 여장 던주버래 숨주버라 더보 민럽고야기 견디 차르와 재장 코란게 당보 견미도 숨 니베 거래야 있나 런루즈 대제 견디 있나 두버 채우리 창매 킨센는 시 양겐 럽림베 숨다가 제바더블이야 있나 양 대시 미직버지 견와래 딩안즈 사모당나 등리 여버지르샤 yalim rinpe dinde sungmari. Gali sumji namsha tongman su dobe denju yinpe chane. Sungju basi mingdi dabri. Gali sumju namsha tongman su dobe denju ji yinzan. Tani sumju basi sungmari. Gongja dinde chi denamari. Gongja dila ngare debi na gongba shebe na shirin yuebe ta sumji resha sungmari. Sebra ji shebe na 숨주배 흉은 여기 치강 담무 디레 이게 알리깔리니 세드레 이게 알리깔리니 시바 디네 숨주배 탐의 시간을 가렸으나 직슈 딜에 떠가고 시베 탐의 시간들이 여기 당부 시간 디네 먹이 탐의 시간 발라야 있나 흉을 야 있나 치제 쇼리가 뉴슈 뜨고 당 시간 숨여

0: 내수 국민 가구의 동지 재벌식은 달류 다오 당분의 다오 등배 팔아 중국탄 로시 장남토 무에소 지도 낭대 재배 무에소 개발다 고르 통주로 니제리 겐니 투중탄도는 주지 숨을 녀와 팔아요 니도 니 즉지 로르 샤통 재벌에 송 중국탄 로시 장남기 개공례 주인의 긴지 재배 무에소 고르 통주로 굽기 십주 심바다 무에소 기 너리 숨동 굽기 심바 ti yegab tan sa kuy chugu la kim ni sa khun pe chur nyo so nyam le ki khun pe la gyun tu ngang nipa tun chui che yu.
1: Diga le khun ne piwe ne cu, Zhongguo Langkuru Zhugyu tun su, Zhugyu Langkuru Nyam Zhe Yen la tun su ki dawa yebe ci chung si ni yong cha che pe cheng si le nguan par, dawa dun par rang ye ki Zhugyu Langkuru chi gup chu ko chi tan ge dong che dong che ne tu zung tan du na gya che gya chu kyab dun tan cheng chung ge par yu. Tina, Nukun Sarbe, Juju Langkoro, Ting of Sunga Psiton Chepatan, Tetu Suntan Duna, the Chitan Tanjunga Parhubashi.
0: Dilegune Pivinesu, Chawe Dibu Tangsi Sarchula Signa, Minga Palipu, Nedoni Zerulu Lohorki, Longin Giji Bassonze, Goro Tunjuru, Nikiship to Shirule Kenye, Longin Dawe Meetingja, Tunjuru Chutan, Chioni Sempatan, Longin Giji Duntin, Chi Godoni Kijuli Kiyu. 정시 사르슐랭은 바라 니도니 저주류 개용 롱예기 천용 바세 진공 고르숨주 소구타 고소로 추 바르차바타 너네기 튀송다도는 고르시당 고소로 숨차휴 달로 계급기 롱예 변조르기 군디 로시베 지든 자주 변해 로시부로 고르통주르 중일의 민용회 망편기 롱예다회 거습주주 실시체휴
1: 디글레쿠네 비웨네스 Tawa kebe da jine gosu di zhongguo tsuma ki purdi zhazun mokchu di kunming da jingi mokchu tan. Purdi songji ruka ki yue yang mokchu. Chokdu kuchub chusin di luma hu da jingi li chupi suju songji ruka ka sipchu sikuba yadin cugu tan soma li cugun su yu di suju songji ruka ka sipchu sipge pi cip chen ni suju songji ki lege chupyun bashi.
2: Namo Chodingi Yangdang Dineto, Tira Pigurkin Dota Dineto. Tandal Kingani Sensibu Dini, Tuyalum Dini Kum Puget Namki Sanguri Yamda Dizesi.
0: Dilegune Pibinesu, Columbia Sponsi Yamchil Henso Ki, Si Jugin Yin the Yapdan Warchina, Si Junin Gabi Sayun Ribatun Sanga Yetu, Mini Kisum Jusubi Gelam to Shuru Yubata. 사용 잡고 깊지 서구카 직도 진이와 타 담대 추류소 쇼르트 뉴스 튠니 슝랑 망부시 가요시 명아 콜롬비아 시중기 지교를 꿰돔 되네 소디 사용기 뉴스를 카디에 줘버타 로급 제벨에 된라 지교를 찰고기 튠조를 제요시 명아 지메조 레살라다 나디타 카오카 상궁 아디르 직도 제요시 사용기 용규기 남타 망부시기 고르교라 쇼겐 탭교버시 남탄기 뒤대 넘주 체진리 예미니야타 성용기 디니 초크 나디 총결조 지부도로 규비 뒤대 넘주 카지 라수체 유미 웬가 용군이 잠기 총결 신다 카지기 남타 명아르 코르규 라수 중미버시 명아르 산에 가기 수교블레드 나르신 균퇴왕 배신 유버시 당랑바타 미즈미나 년도바 멍미체기 개딥쇼르베 소규기 시르주 수교치신 유버시 사용 겹지 뉴스 포비 서규카기 당토 무소 도롭타 고짐 처유 대신 내급 깊숨 처유 경료로 조유버시 콜롬비아 총통기 캉바라 도르균 포비 김산라 봉위기 커습제디 공수 대한 냠소함 야나 개준 지링 내급 뒤내기 내튼 탁주 지로 제규 결련 제유버시 신야 개지 로교량 직주 니뒤왕 조르신 유버시
1: 디가 레코네 비베네츠 어리 중앙 먹지부의 제주지님 어리마키 님들을 파나메 게타르계회 소진 추신식람의 교육제주바시 어리 중앙 먹지부의 추신티 급티두 이래기 추가를 교신협회 어리 이래를 각동체발의 계지치신회 추신티 추배 어리마키 터지 팀만당와 낭매도 당외지 어리 수마히 테부르 넘주시키 추신티 규제 최고를 칸라 니미다진키 풀디니 편동체유바시 민가라 추신티 초규르 뉴바쇼르네 이렌토 규삼샤 유지주규 이렌게 체투 기급 대자 우연행강기 총기 레저 이히 체주지닌 어르니 호르모지 소가타 버시 수구 아만 수구제 대자 메베 중서 힘바타 어리 이렌레 팀게게 먹주 랑바티 서구 셰보르 년가 소신유 어리초니 어리 체주르 균도 동와타 이렌게 차기 당린 前的마도 호르모지 소가 고이미시 지주바시 리저이히 어린예발투 먹터주지와탄 이런지 거제체배 멍유치주치구 신양 어린턴동 펄미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기 공감상 샴레야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리 첸슈인 텐디리 첸키 낭튼소니 중국초기 아리초기 중코르미비 도초기 지탑시러밍네 내민탕 고용이기 고련제티 랑외기 당왕타 기왕타직도 송경체배과타 바질타 아리파르키 투첸키 주시 모두 농아르토치바타 아리바질키 딤고르 티주체디 만로징루 사발라다르치비 전왕키 차주일러 라디미링키 리리카키 급동차부당외고로 Jarbenki Guang Dao Ru, Ningdu Barke Chune, Logic Gaji Korwa, Chen Suchi Se, Sane Satodu, Mansoki Dunzum Gui Damdawe Kura. Ari Agor Tunchu Donki Zertim Tangi, We Gote Chiloki, Mui Pieci Ram, Yongzo Kileci Teki, Mui Kutu Lucin, Manso Gumar Surzam Yam Marabti, Ari Genanki, Gosha Tang Diminbe, Jongne Marcin Tu Dunbe Kura. 통군비 체리 개회 최최토회 유럽기 튠레지 탈러 덥시 첨부 숨수디 유럽난지 키 러시비 변조 파체기 문바 테갈 마루당회 고소인 샴러 팅디리 챙킨당 튠 십천남 시행쇼 Nyecha Zhongkui Congtun Bu Suo Di Cai Mangbu, Eri Ge Chen Nyamzhi Qingdong Onyun Lengkang Ta, Eri Ge Kep Nga Kong Din Jia Bu Yi, Nyi Tui Dun Bi Zhongku Tan Zhi Wei, Pian Min Qi Tep Zhe Tan Xin Bar Ming Ne, Luk Tun Gui Ngi Gi Gui Lin Lu Yu Yin Ba, Ngui Su Kep Zha Qi Ba Zhi. Congtun Bu Yi Jin Ce Bi, Lang Chuo Se Bo Din Tun, Eri Cho Gi Zhi Yue Qi Tan Ti, Ngui Qi Zhong E Zuo Da War Chung Wei, Tu Mung Ki Ngui Zin Ke Qin Ta, Cep Qin Ge Yu La. 중국초기 록튼 당왕탕 키왕랑 뇌지 첩친 수비 중국초기 구인에게 구인린 치탑제티 알레미로 까미시 铁탄첩지 중국초기 어지초러 농주기 춘진정신기 치탑유체 체마 7天7부터 초경배 진시톱주기 농주차주 참조파 자조춘문탄 장냠냠레균에 미툰배차 탁주치비 양탁베른부터 라르로디 Gekemnibu Tumuto Zhongye Gizhentin Bi Tepju Nundin Ta Dilingi Zhuwa Songyong Chachi Bi Zun Dindi Chigui Bi Bugui Nibu Chiyu. Nani Tawa Chubi Tengjudu Zhongye Zota Namni Fushan Tu Jinzum Nawa Nesung. Eri Gichin Nyamzhi Qingdong Onyun Lengkang Ki Gekep Dinjia Gi Tunji Guntu Ngan Kepchir Dandi. Zhongkul Mingbi Lirigi Cunzi Renxin Ki Chidab Natsu Yangne Yangtu Dunyu. Tiwekyang dawa dunbe dengju du shukce ngarwe barne. Nguntun ki misu chukho zikche ta, lokshu du gyuru chukche so ki kekune, zhongkui tunze nangzhin cunzin ki chidab dunyu. Tuizung zamla, ri gekep ngakong dinja bu yi gyan dawa dunbe dengju du, zhongkui ngui cien sibchul haqzam ri gecha yukuru miri ki zengkui nye zun ngui ngo jichim ki ngui cien mingtu shibye na panun cheba kepcha chesin.
5: 空龙店内面边移民最美团的中国企业的共产民币边角期真是解决不是中国企业通的盘松图年限期团偏村增加团西的年内年内年偏见内他是中国企业前不年纪杨他为年内给了不提醒而且企业目前的共产民币增加团却将被增加农龙企业团图中国企业桂林家具内 别的煤气革命图给我录屯起人送行了记得日日行起我这月二十七月我签了内密密约别呢他电桂联名团南主编你只有第一次进入公司所而且我签出去推运行部了而且是兄弟新疆团这位听见高动起其他短板兄弟团改革前行听我无心度都被提到了民生人心起桂联接不接 Tee, Zhongku Choi Ki, Rangwui Ki,